이런 목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자란 르네 야콥스였군요.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자란 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프란츠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 중에서 아홉 번째 곡 물방앗간의 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스카우의 음성을 듣고 이런 디스카우 음성을 듣고 자란 르네 야콥스의 목소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칸타타 모든 백성아 들어라 중에서 아리아를 카운트 테너 르네 야콥스의 음성 파르나수스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강트 테너 르네 야콥스의 음성이었습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칸타타 모든 백성아 들어라 중에서 아리아를 전해드렸습니다. 르네 야콥스의 지금 모습과 지금 들으셨던 목소리는 좀 상상이 가지 않는 목소리라고 윤은구님이 그러셨는데 아 정말 르네 야콥스가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되기까지 좋은 스승 매일 아침 들었던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반이 있었고요. 이제 르네 야콥스는 또 지휘자로 바로크 음악을 또 깊이 있게 해석하는 음악가로 성악가 출신이었기에 또 성악가들의 지휘자, 성악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지휘자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한국을 찾아서 공연을 하기도 했던 르네 야콥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또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912 쓰는 분인데요. 스승의 날. 제가 이걸 또 지금 봤네요. 조금 전에 들으신 르네 야콥스의 목소리는 1979년에서 81년 사이에 녹음된 정말 오래전 녹음이어서 지금의 르네 야콥스 선생님 모습과는 진짜 많은 거리가 있는 그런 음원이었습니다. 6785 쓰는 분, 아들, 딸이 초등, 고등 교사입니다. 스승의 날 축하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해 주면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다고 김용환 선생님, 김민주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남매가 다 선생님의 길을, 스승의 길을 가고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785 쓰는 분인데요. 대구 토박이 용유미라고 합니다. 저의 목소리를 많이 좋아하셔서 오늘만 기다리셨다고. 근데 말씀드리는 이 순간 저의 목소리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오늘 생일이라고 그래서 용유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생일 선물로 느껴지시나 봐요. 소원이었다고. 7785 쓰는 용유미님 축하해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6120 쓰는 분, 스승의 날 이제 갓 두 발짝 내딛고 있는 특수교사인 딸내미, 엄마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오늘도 씩씩하게 출근하는 초보 선생님인 너에게 엄마는 응원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6120 쓰는 분, 또 678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겠습니다. 자, 6912 쓰는 분이에요. 제주도로 출장 가신다고 어제 사연 주셨던 분, 어떻게 제주에서 한여름밤의 꿈같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하신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 녹턴 듣겠습니다. 조지 셀이 지휘하는 클리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와 녹턴, 조지 세리지 위하는 클리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9707, 스승의 날인 오늘 저희 딸은 졸업사진 찍으러 근처 공원으로 체험학습 갔습니다. 아, 고3이군요. 힘든 고3들 오늘 광합성 좀 잘하고 오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서문여고 3학년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셨어요. 또 7860 쓰는 분은 사랑스러운 우리 딸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카네이션을 들고 등교했다고. 남고에 다니는 아들은 빈손으로 가던데 감사 표현은 하겠죠 하시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윤중중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여의도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7860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여기 지척에 있는 학교죠. 윤중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군요. 3156. 어버이날은 말로 퉁치던 둘째가 가지고 있던 용돈 탈탈 털어 장미와 편지를 써서 5학년 선생님 찾아간다네요. 약간의 서운함과 삐침이 있었는데 교문 앞에 모인 작년 같은 반 아이들 들뜬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 보고 얼마나 예쁜지. 서울 일신초 이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준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아, 정말 그렇습니다. 뭐 수학 한 문제, 뭐 탐구 한 문제, 뭐 이런 거 잘 가르쳐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아이들은 선생님의 태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좀 덥고 짜증나기 쉬운 이런 날 우리는 참 위기의 상황을 많이 마주하죠. 그럴 때 선생님이 좀 선선하게 씩 웃으면서 어른으로서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면 아 이럴 땐 짜증보다 미소가 좋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따라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0755 스승의 날이라 단축 수업한다고 좋아하면서 출근하는 중등교사 딸이 제 눈에는 여전히 아이로 보이니 어쩌지요? 아이 좋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장인인데 아유 단축 수업은 뭐 그냥 꿀이죠. 그리고 스승의 날인데 좋아하셔야죠. 30년차 학습지 교사 7558 쓰는 분 전국에 계신 모든 학습지 교사 여러분께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7558 쓰는 분까지 다섯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고요. 지금 7855 쓰는 분은 하이룩스 대회 가는 게 고속도로라고 이야 김해에서 인천까지 가느라 가는 길이 멀지만 신강과 함께라 지루하지 않다고 지금 옆에서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내일 대회도 다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응원을 전하셨습니다. 전재민님 내일 화이팅! 화이록스 대회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이 어려운 운동을 하시는 분들 진짜 저는 아휴 진짜 대단하십니다. 7855 쓰는 분에게도 커피 두 잔 남편분과 나누시라고 보냅니다. 자,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부천 아트센터에서 있는데요. 이 공연 저희 이번 주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마련했습니다.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후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도널드 러니컬스 경 지휘로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브람스 교향곡 4번을 들으실 수 있는 아주 탐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국과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시면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총 다섯 분께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르만노 볼페라리 오페라 이과드로 루스테기 네 명의 시골뜨기 중에서 인터메초 듣겠습니다.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에르만도 볼프 페라리 오페라 네 명의 시골뜨기 중에서 인터메조였습니다. 헤르베르트 케겔이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참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데 7725 쓰는 분 스승의 날이지만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게 참 많아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요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도를 배운다는 말 교사 입장에선 숨이 턱 막히기도 합니다. 수업 준비, 행정 업무, 민원 처리에 언행까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어디까지 완벽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힘내시고 감사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만큼은 다들 칼퇴, 조퇴하시기를. 하셨어요. 7725 쓰는 선생님이신가요? 저도 정말 정말 선생님들 이 모든 너무 교육과 무관한 업무들에 치여 사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겪진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정말 숨이 턱 막히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정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들이 이 정말 이상한 요구 이런 거 업무 시간 외에 뭐 문자, 전화 뭐 이런 거 절대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켜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드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배우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725 선생님, 제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면 너무 죄송하고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5009 쓰는 분이 청하셨던 곡입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돈 파스콸레 중에서 그 눈빛이 기사를 사로잡았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존 마우체리가 지휘하는 토리노 왕립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와, 진짜 노래 잘한다, 좋다. 이렇게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예전에 불렀었어. 어? 이 곡을 내가 불렀었다고. 5009 쓰는 분은 아마 참, 추억에 잠겨서 이 곡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청하셨는데, 성악 전공자였고, 피아노 전공자인 친구가 반주 해줬었다고. 그 친구분은 이예림님이신데, 그 친구, 예림님 소개로 5009 쓰는 분이 신가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곡 같이 연주했던 추억을 나누면서. 네, 두분 지금 육아팅 중이시고, 오늘 아침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신가음과 연결 중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3931, 교직에 30여 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학부모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0033 쓰는 분, 퇴직 10년 차인데 제자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셨어요. 0033 쓰는 우리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씩 나누고요. 이번에는 6636 쓰는 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가정음악과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습니다. 커피와 함께.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주 작품 7 중에서 3악장 론도, 라 캄파넬라, 예우디 메누힌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발렌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7 중에서 3악장 론도 라 캄파넬라였습니다. 예우드 메노인의 발렌, 알베르토 에르데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166, 남편은 스승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고마움을 근 6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제자가 있어요. 첫 발령지 소래포구에서 만난 첫 제자가 본인도 힘들고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팔순이 된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늘 챙겨줍니다. 오늘은 남편 대신 제가 제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고요. 60년 스승과 제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흐뭇합니다. 소래포구 최대순 여사님, 지영이 엄마 감사해요. 제자님도 건강하세요. 8166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3685 쓰는 분이 선우예고님 새 음반 나왔는데 너무 좋아서 요즘 매일 들어요. 새 음반에 있는 곡 다 좋으니 꼭 한 곡 틀어주세요. 곧 있을 콘서트 갈 생각에 저의 5월은 행복 가득. 새 음반 멋지더라고요. 다 좋아서 어떤 곡을 전할지 모를 만큼 리스트 메피스토 알츠 신보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선우예권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 메페스토 왈츠,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의 새로운 음반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주하고 너무 순둥순둥한 얼굴로 돌아서는 선우예건 피아니스트를 보면 아니, 이런 반전 매력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202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딤 그루즈만 공연이 5월 28일 목요일, 29일 금요일 이틀간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28일 공연은 롯데콘서트홀, 29일 공연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딤 그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마르쿠스 슈텐츠 지휘로 윌리엄 월튼의 교향곡 1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장대한 스케일과 깊은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신다면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5분입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 지어 소개하는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스승의 날이어서 또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셨는지.
1: 아, 근데 사실 네. 저도 이제 점점 더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서 아, 항상 새로운 스승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0: 네.
1: 저는 뭐 요즘 매주 한 번씩 꼭 만나는 신윤주 아나운서.
0: 네.
1: 아, 이 방송이라는 거에 정석이 이런 거구나.
0: 아이.
1: 네, 그리고 또 그 제가 우리가 이제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럴 때 굉장히 그 속이 깊은 분이라서 항상 그 안에 담겨 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아, 그렇지.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많고 또 이 저의 또 새로운 스승님 신윤주 아나운서께
0: 쥐구멍 쥐구멍 빨리 불러주세요. 쥐구멍. 아이고.
1: 예. 네.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 모든 네. 스승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항상 또 스승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0: 그럼요.
1: 뭔가 기댈 언덕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음악에 있어서도 위대한 스승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0: 네.
1: 제가 이전에 뭐 올댓 오페라 시간에도 성악의 위대한 스승들 이렇게 한번
0: 네.
1: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위대한 스승들
0: 네.
1: 정말 그 제자를 엄청난 대가로 키워낸 스승님 중에서 두 명을 선정해서 그 대표적 제자들과 스승님의 연주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0: 네네.
1: 우선 일단 그 20세기 러시아 피아니스트들에겐 영원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겐리히 네이가우스. 우리가 이 네이가우스라는 이름은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 꼭 네이가우스에게 뭐 배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네이가우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1888년 생이시고 196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네이가우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부계가 독일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이름이 겐리히 네이가우스, 러시아어로서는 좀 이상한 이름이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할 수 있는데 독일어로 해보면 아 그렇구나 싶습니다. 독일어로는 하이니히 노이하우스. 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이제 독일계였고
0: 네.
1: 모계는 폴란드계로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이런 피아니스트였던 거죠.
0: 다문화적인
1: 그렇죠.
0: 배경이 있네요.
1: 물론 뭐 이분이 태어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동유럽은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0: 네.
1: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모가 모두 피아노 교사였던 그런 배경 때문에 일찍부터 피아노의 재능을 이렇게 알게 됐고
0: 네.
1: 그러면서 청년기에는 베를린과 빈 등등에서 수학을 하면서 이미 10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완성된 피아니스트였다.
0: 아.
1: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결국 30대였던 1922년부터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40여 년간 재직을 했었죠.
0: 아이고.
1: 이 워낙 이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인정받던 분이기 때문에 음질은 열악해도 녹음들이 꽤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에서
0: 네.
1: 18번 G샵 단조 전주곡과 푸가 바흐 작품 번호 863번입니다.
0: 네.
1: 겐리히 네이가우스의 1951년 녹음으로 들어보시죠.
0: 네.

0: 활자로만 만나던 그 유명한 전설의 피아니스트 게니흐 네이가우스의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전주곡과 후가 18번 G샵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3 51년도 녹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음질이 좋고 또 약간 평냉 맛? 너무 오. 담백한 예.
1: 딱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예, 예. 그 요게 이제 과거에 일본의 한 음반사에서 이제 음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장짜리 음반으로 발매를 네.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음반이 특히 음질이 좋았었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음원인데요.
0: 네.
1: 참 그 들어보면 이 담백하지만 한음 한음이 다 명징한 아, 이런 연주 정말 그 아, 대단한 분이다라는 거를 이 그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연주였죠.
0: 네.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의 선생님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리히테르 전기에서도 많이 읽었고 또 많은 그 리히테르와의 인연을 통해서 네이가우스라는 선생님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리히테르의 경우에 이 22살 때 네이가우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 리히테르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독일식으로는 리히터죠.
0: 그렇죠.
1: 아버지가 독일계고 그리고 또 태어난 곳도 우크라이나고 정말 이 네이가우스하고는
0: 겹치네요.
1: 그렇죠. 굉장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또 뭐 재능이 워낙 또 뛰어나니까 네. 네이가우스가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1940년에 프로코피에프에게 리히테르를 소개를 해서
0: 네.
1: 가장 난해한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인 6번을 헌정받아서 초연하게 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0: 네.
1: 이 네이가우스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인기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의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이 연주를 들어보고 싶어서 청강을 하러 강의실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강인지
0: 콘서트인지
1: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그 어떤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 리히테르 역시 스승님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명반을 남긴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가 베토벤 황제 협주곡에 녹음이 없습니다. 연주도
0: 아.
1: 없죠. 그리고 쇼팽 협주곡 1번도 없습니다.
0: 좀 그런 약간 좀 과시적인 걸 싫어하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1: 네, 그렇다기보다는
0: 네.
1: 이 연주에 있어서 내가 네이가우스 선생님을 이 두 곡에 관해서는 절대 능가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연주하지 않았다.
0: 아, 그런 존경.

예. 그러니까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제 새로운 걸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과연 이 선생님에 비해서 뭐 더 낫지 않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거를 정당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네. 스승님하고 똑같은 제자의 레파토리 연주를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번 가운데서 아까 들으셨던 18번 G샵 단조 전주곡과 부가 바흐 작품 번호 863을 스비아토슬라브 리흐테르의 1970년 유명한 그 녹음으로 똑같은 곡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0: 같은 곡을 스승의 연주, 네이가우스의 연주에 이어서 제자인 닐테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전주곡과 후가 18번 G샵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3, 1970년 녹음이었습니다. 아, 닐테르 외에 네이가우스 제자 또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네. 그중에 대표적인 이름 두 사람 만들자면 바로 에밀 길렐스. 자, 정말 그 강철 같은.
0: 강철 타건.
1: 그렇죠. 타건으로 유명한 길렐스라든지 라두루프.
0: 네.
1: 아, 루마니아 출신의 정말 매혹적인 거장인 라두루프. 이런 분들이 다 제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리흐테르, 길렐스, 루프 다 이제 동유럽 출신의 20세기 최고 거장들이지만 스타일이 다 다르죠.
0: 다 달라요.
1: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한 스승 밑에서 배웠다고?
0: 예.
1: 물론 뭐 그 사이에 또 다른 스승에게도 영향받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한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다 가르쳤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야,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네이가우스의 수어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교 연습 이네들이 알아서 연습해. 여기에 무슨 요령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음색.
0: 그러니까.
1: 나만의 톤을 만드는 거를 끊임없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0: 그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스승이.
1: 그렇죠. 이게 그냥 비단 음악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런 스승.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0: 아,
1: 걸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의 그 개성, 특히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개성과 나만의 색깔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다, 강조했다라는 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이뿐만이 아니고 네이가우스의 아들인 스타니슬라프도 피아니스트였고 그리고 손자가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분이죠.
0: 네.
1: 198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였던 스타니슬라프 분인
0: 네,
1: 이 바로
0: 네.
1: 또 손자였었죠. 최근에 또 분인이 이제 그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했다가 다시 이제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0: 네.
1: 어쨌든 이 네이가우스의 다양한 제자들의 그런 개성들은 다 스승이 자기만의 음색을 만들어라라고 주문한 그런 결과였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음 들어보실 것도 역시 스승과 제자의 연주를 똑같은 곡들을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8 가운데에서 유명한 2번 A장조 인터메소를 들어보시겠는데요.
0: 네.
1: 우선 먼저 스승 게니흐 네이가우스의 이 1952년 녹음으로 먼저 들어보시고요.
0: 네.
1: 바로 이어서 제자 라두루프의 1987년 유명한 녹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같은 음악, 다른 연주, 스승과 제자의 연주를 이어서 인터메조로 만났습니다. 브람스 6개 피아노 소품 작품 118A장조 가운데 이번 인터메조 겐니흐 네이가우스의 연주에 이어서 제자 라두 루프의 피아노 연주 각각 52년, 87년 녹음이었습니다. 김정현님을 비롯해서 1117 쓰는 분, 아 이런 연주 참 귀한 시간인 것 같다. 사제간의 연주 기획하신 유정 선생님 천재라고 1117 쓰는 분께서 예, 격하게 기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음악으로. 예, 근데 이렇게 하나의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편집해서 들으면서 아 이분들이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1: 그리고 예. 우리가 또 그 강의장에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착각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피아노뿐만이 아니고 지휘계에도 그런 위대한 스승이 또 네. 계신데요. 바로 20세기의 위대한 지휘 스승 오스트리아의 한스 스바로프스키라는 분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그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철학과 예술사를 전공하면서 이 또 작곡도 전공해서 쉔베르크와 베베른에게 이 2차 비엔나 학파에게 직접 작곡을 배우고 그리고 위대한 지휘자죠. 펠릭스 바인가르트너에게 지휘를 배운 뒤에 1930년대부터 지휘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0: 아니 뭐 이력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1: 그렇죠.
0: 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한스 스바롭스키를 또 기억하게 되네요.
1: 예, 완전 정통파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철학을 전공하고 또 쉔베르크에게 작곡을 배우고 바인가르트너에게 지휘를 배웠다라는
0: 네.
1: 점에서 이분은 지휘자로서 이 악곡의 배경 그리고 악보의 어떤 구조에 대한 감각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교육 배경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1940년대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리고 또 위대한 지휘자였던 신현음악회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죠. 클레멘스 크라우스 같은 분들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특히나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오페라 카프리치오 같은 경우에 대본 작업이 계속 이제 이어져 왔거든요. 맨 처음에 다른 대본가가 초안을 쓰고 그게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슈트라우스 본인도 관여하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클레멘스 크라우스가 이 대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도우면서 지휘자로서뿐만이 아니고 작곡가로서의 안목도 굉장히 키우게 된 거죠.
0: 아.
1: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1945년부터 1947년까지는 비엔나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인 1946년에 비엔나 국립음대의 지휘과 교수로 취임을 하면서 이때부터 엄청난 제자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0: 그 유명한
1: 그렇죠. 그래서 이 본인의 지휘자로서의 커리어도 계속 이어가서 빈슈타츠 오퍼 그리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등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서도 현역으로 계속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 중에 보면 이분을 지휘자로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인 줄은 몰랐다.
0: 아.
1: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가게 되면서 선생님인 줄 알게 됐다라는
0: 너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바로 이 현역 지휘자로서도 이게 1899년생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0: 네.
1: 칼뱀과 카라얀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3막의 왈츠 시퀀스를 한스 바롭스키가 지휘하는 빈슈타츠 오퍼 오케스트라의 1959년 녹음으로 들어보시죠.
0: 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3막 왈츠 시퀀스였습니다. 한스 슈바롭스키가 지휘하는 빈 슈타초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9년 녹음이었는데요. 빛나는 비엔나의 한 때가
1: 그렇죠.
0: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 슈바롭스키가 키워낸 지휘자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주시죠.
1: 예, 정말 엄청난데요. 빈 음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클라우디오 아바도,
0: 네.
1: 주빈 메타,
0: 네.
1: 마리스 얀손스, 이반 피셔, 조세페 시노폴리. 정말 그 아니 이분들을 다 가르쳤다고?
0: 네.
1: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그 사실상 20세기 후반부에서 21세기 초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21세기 지휘 트렌드를 만들어낸 학파가 스바롭스키 학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네.
1: 스바롭스키는 이제 그 토스카니니가 주장했던 신직물주의, 즉 지휘자가 이제 19세기까지는 20세기 전반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지휘자가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연주에 투영하는 후기 낭만주의적인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악보에 있는 대로 하자고 라고 얘기하던, 네. 그런 학파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항상 형태와 질서를, 악곡에 가지고 있는 그 형태와 질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작곡가를 섬기는 지휘자가 되기를 주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빈 메타나 아바도나 뭐 얀손스 많은 지휘자들이 인터뷰에서,
0: 네.
1: 스바롭스키 선생에 대한 자기들만의 견해들을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주 밝히고 있는데요.
0: 네.
1: 주빈 메타 같은 경우는 스바롭스키가 수업 중에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독일어로 이제 Warum 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왜 이 작품은 이 조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그럴까?
0: 어려워.
1: 네, 제가 사실 이런 스승님한테 배운다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항상 스스로 해답을 탐구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천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어려운 수업이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0: 네.
1: 수많은 청강생들도 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악곡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설명을 듣고 나면 납득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0: 그래서 이 정식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강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항상 많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스바롭스키의 그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또 말러를 비엔나에 정착시킨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고 작곡가이자 지휘자로서 대성한 말러가 정작 비엔나에서는 그다지 많은 높은 대접을 받진 못했죠.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20세기 중반이 넘어가도록 이 말러는 빈에서는 주류 작곡가로 인식되지 않고 있었는데, 물론 뭐 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빈에서 다시 말러를 이렇게 저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늘날 말러가 주류 레파토리로 정착되는 데에는 이제 스바롭스키의 제자인 아바도를 비롯해서 전부 이런 그 스바롭스키 학파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는 바로 이 스바롭스키의 대표 제자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빈 필하모닉을 지휘한 연주 들어보시겠는데요. 또 역시 스바롭스키의 스승이기도 한, 그러니까 아바도에게는 스승의 스승이 되는 안톤 베베른이 작곡한 바흐의 음악의 헌정 주제에 의한 육성 리체르 카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승 이야기로 뮤직 큐레이션 만들어주신 유정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아바도 빈 필하모닉의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리죠. 가정음악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가요.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초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는 제자들에게 종종 아빠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디고 답답한 제자라도 끝까지 끈기 있게 가르쳤고 언제나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함께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하죠. 훗날 그의 제자 뱅상 댕디는 스승의 전기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의심과 증오는 쓸모있는 것을 부술 수 있을지언정 오래 남는 것을 만들 수 없다.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불멸의 걸작을 잉태하고 나을 수 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누군가를 오래 믿어주고 기다려준 마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이 바꿀 수 있는지 잠시 떠올려 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조진주의 바이올린, 김현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 참으로 다양한 여러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도 선생님께 쓴 편지를 들고 오늘 등교했거든요. 선생님들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음악실 문을 열었고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은 허명현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는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에 있는 금요일이네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음악에 오랫도록 마음을 기울여 보는 시간. 무대 위 아름다운 순간들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공연을 추천해 주시나요?
1: 7월에 한국에 올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체인버 오케스트라 공연 준비했는데,
0: 네,
1: 이름에서 이미 어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인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0: 네네, 그러네요. 올 초에 한국에 왔었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단원들이겠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그때 정명훈 지휘자 그리고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함께 음악을 연주를 했었고, 저는 그때 정말 전날 밤까지 취소 티켓을 기다렸었으나 결국 실패했던 아픔이 있는 그런, 네, 악단의 이름이네요.
1: 그래서인지 다시 한국에 또 온다고 합니다.
0: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1: 네, 뭐 완전체는 아닌데 그래도 꽤 큰 규모의 체인버 규모로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0: 네.
1: 아마 그때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드레스덴 사운드를 들어볼 기회인 것 같아요. 아,
0: 저 같은 사람들.
1: 맞아요.
0: 어떤 작품을 연주하나요?
1: 우선 첫 번째로 연주할 작품이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 가장 깊은 연결고리를 가진 작곡가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예요.
0: 네.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나요?
1: 베버는 드레스덴에서 카펠마이스트로 있을 정도로 정말 깊은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베버의 작품을 드레스덴에서 가장 먼저 연주를 하기도 했고, 그만큼 그 DNA가, 네, 드레스덴의 단원들에게 남아있는, 이야, 그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작곡가인데,
0: 네,
1: 음식점 같은 걸로 보면 저희가 여러 대 다니면은 어디가 원조, 뭐 어디가 원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많죠.
1: 네, 근데 베버의 원조는 드레스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여긴 진짜.
0: 진짜다.
1: 네, 맞아요. 네.
0: 진짜다.
1: 그만큼 연결관계가,
0: 네,
1: 있어요.
0: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베버의 무도회의 초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웨버의 무도회의 초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참 우아하고 아름답고 무도회장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음악입니다.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내한할 예정이다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오케스트라라는 완전체가 아니고 이렇게 실내악 단체로 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1: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0: 네.
1: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은 특히 그 특유의 짙고 어두운 음색을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거든요.
0: 아, 짙고 어둡군요.
1: 네, 뭐 현대에 오면서 오케스트라들이 다 이제 상향평준화되고 그 색깔도 비슷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오케스트라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그 색깔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오케스트라를 완전체로 왔을 때는 너무 단원들이 많으니까 단체 사진 같은 느낌으로 봤더라면은
0: 네.
1: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좀 클로즈업된 인물 사진으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사진은 클로즈업 사진이 또 좋죠. 아무래도 단원 한 명 한 명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음색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소규모로 오는 건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도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0: 오, 어떤 건가요?
1: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100명에 달하는 오케스트라가 통째로 움직이면은 그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0: 네네.
1: 요즘 급격하게 오른 항공값 아니면은 높은 달러 그리고 이런 악기 운반이나 숙박 같은 거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데 이 엄청나게 높은 비용들이 티켓 가격으로 곧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째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가격만 봐도 놀랍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는 순간 그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네.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0: 네, 네. 아, 그러니까 작은 단체로 오면 인원이 적으니까 비용이 많이 네. 절감될 수 있다. 그들에게도
1: 맞아요.
0: 그렇고 이제 관객인 우리 입장도 그렇고.
1: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0: 네. 아, 그나저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이게 이런 상황들이 또 내한 공연 티켓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
1: 맞아요. 이게
0: 놀랍습니다.
1: 생각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특히 항공값이
0: 맞아요.
1: 네, 뭐 네. 제가 경험한 항공값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제작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체인버로 올 때나 이제 겨우 만나게 되고 아무래도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정말 풀편성으로 온 오케스트라는 당분간 만나기가 어렵든지 아니면 그 티켓값이 아주 비싸지든지
0: 네.
1: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더더욱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이 작은 규모의 단체로 진행되는 공연의 장점에 대해 또
1: 네.
0: 집중하면서 또 이 공연을 누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이게 편성이 작으니까 작은 편성의 음악들을 또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큰 오케스트라로 오니까 편성이 큰 작곡가의 음악들만 들어봤잖아요.
0: 아,
1: 뭐,
0: 그렇죠.
1: 네, 정말 큰 규모.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음악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작은 편성의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같은 건 큰 오케스트라가 잘 연주하지 않는 작품이거든요.
0: 그렇죠. 이 작품은 작은 편성이니까요.
1: 네, 현악 오케스트라용 작품이에요.
0: 네, 네. 현악기로만 이루어져
1: 네,
0: 있는.
1: 사실 큰 오케스트라가 왔을 때 이 작품을 연주하는 건 좀 손해 같거든요. 100명이나 되는 단원들이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0: 네.
1: 작은 편성의 작품을 하면은 나머지 단원들은 그냥 놀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네. 아,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연주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0: 네.
1: 작은 단체로 오니까 또 이런 작품을 또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0: 예, 예. 아, 진짜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홀베르크 모음곡을 들어보나요?
1: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랑스 궁정 바로크 음악을 차용해서 그리그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작곡을 한 작품이에요.
0: 네.
1: 그 중에서 사라방드가 특히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프랑스 전통 요리를 어떻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접시를 내놓는 북유럽의 셰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0: 아.
1: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양식은 분명 프랑스 양식인데 네. 그 안에 들어간 정서는 북유럽 정서라서 되게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0: 네. 한번. 심지어 바로크 양식의
1: 네.
0: 프랑스
1: 맞아요.
0: 요리.
1: 네. 정말 전통 요리죠.
0: 허명인 씨의 설명이 참 좋습니다. 저도 네. 이 음악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전해드릴게요.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사라방드, 파보 예레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안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사라방드,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에스토니안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0: 되면은 대편성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안 하게 되고.
1: 네네.
0: 실내악으로 작은
1: 전전을
0: 규모.
1: 뽑아야 되니까. 아까 그 말씀이 재밌었어요.
0: 맞아요. 네. 그렇게 큰 규모로 왔는데
1: 맞아요.
0: 놀게 하는 단원들이 있으면
1: 네,
0: 안 되니까.
1: 네, 네.
0: 만약에 출연 안 한 단원들은 앙코르라도 나와서 같이 연주를 해야지
1: 네,
0: 관객들도
1: 네.
0: 좋고 또 멀리서 온 만큼 그 사람들도
1: 그렇죠.
0: 만족을 할 것 같아요.
1: 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날 공연의 협연자는 윤홍천 피아니스트라면서요.
0: 네, 뭐 이 공연의 협연자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1: 그러네요.
0: 윤홍천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연주할 예정이에요.
1: 이야, 좋네요.
0: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볼 작품도 이 작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차르트를 떠올리면 흔히들 엄청 밝고 우아한 작품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사실은 모차르트만큼 비극적이고 또 드라마틱한 작품을 만든 작곡가도 없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피아노 협주곡이 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비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다.
0: 네.
1: 이 작품은 단조로 작곡된 협주곡이잖아요.
0: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또 어둡다고 볼 수 있는 D마이너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1: 네.
0: 모차르트를 떠올려 보면은 같은 D마이너 작품이 레퀴엠이나 아니면 교향곡 40번 아니면 돈조반니 서곡 같은 게 있거든요.
1: 네네.
0: 이것들이 아주 비극적인 음악들인 것을 감안하면은 모차르트는 보면 아 비극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D 마이너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이 조성이 그의 네. 비극을 가리켰던 조성이었나 봅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도 말씀하신 것처럼 D 마이너 작품이니까요.
0: 맞아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성격이 강조되는 게 이 피아노 협주곡인 것 같아요. 보통 이 악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그 비극성을 좀 더 강렬하게 체험해보고 싶어서 D마이너로 작곡된 1악장 준비했습니다.
1: 1악장을 좋아하시는군요. 아, 정말 네. 시작부터
0: 네. 어디서 뭔가 비극이 조금씩 스물스물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1: 네. 쿵쿵쿵.
0: 맞아요. 그 발소리 아니면 저는 심장소리처럼도 들리는데 어디서 비극이 조용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리고
1: 긴장이 있죠.
0: 그리고 사실은 다른 작곡가도 아닌 베토벤이 이 작품에 정말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1: 베토벤.
0: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베토벤의 그 기질은 딱 이런 음악과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베토벤이 이 음악에 많이 끌렸을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이 작품에 뭐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차르트의 연의 작품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뭔가 좀 으르렁거리는
0: 맞아요. 네.
1: 소리가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런 프레이즈가.
0: 그래서 베토벤이 그런 걸 듣고
1: 네.
0: 아 저거는 내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무튼 2악장이 아니라 1악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1악장을 클래식 FM에서 또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1악장에 있는 카덴차는 베토벤이 작곡한 카덴차로 준비를 했어요.
1: 네. 베토벤.
0: 네. 카덴차는 말 그대로 연주자 재량이니까 연주자가 어떤 카덴차를 골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1: 그렇죠. 베토벤이 얼마나 이 작품을 좋아했으면
0: 네.
1: 직접 카덴차까지 작곡했겠습니까?
0: 정말 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겠다는 생각을 네. 한 것 같은데
1: 네.
0: 베토벤의 제자 중 하나인 체르니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베토벤이 가장 자주 연주한 협주곡 중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네.
0: 이 작품을 정말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1: 지금 음악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조성진의 피아노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베토벤의 카덴차를 연주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리고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곳곳에서 베토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듬뿍 네. 들어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토벤은 만들어낼 수 없는 모차르트 특유의 아름다움이 잘 이렇게 버무려져 맞아요. 있어서
1: 모차르트를 모차르트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 들을 때면은 슬프지만 너무 힘들고 비극적이지만 그게 아름다워야 돼 라고 꼭 네, 말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게 너무 슬픈 게 괴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운 형태로 등장해서 저도 이거 어제 세 번은 들은 것 같거든요.
0: 세 번씩이나. 네. 아, 워낙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1: 맞아요.
0: 특히 또 단조 작품 좋아하시죠.
1: 제가 그래서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서도 돈조반니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돈조반니도 D마이너 조성을 맞아요. 사용했다고요.
1: 네. 그래서 최근에 도쿄에서 공연을 했던 돈조반니를 네. 보러 갔다 오기도 했고
0: 오.
1: 제가 돈조반니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네. 왜 여기까지 와서 돈조반니를 보고 있을까?
0: 저도 지금 같은 네. 질문에 대단하십니다.
1: 생각을 했는데 아 다른 오페라도 훌륭하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돈조반니에는 모든 음악에 모든 캐릭터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마다 모차르트가 전혀 다른 음악들을 다 부여를 해서 그게 노래가 그래요. 됐을 때
0: 다른 오페라에서는 안 그러나요?
1: 저는 돈조반니만큼 개성적으로 인물들이 그려지고 개성적으로 그 음악이 부여되는 경우는 돈조반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정말 많이 발휘가 된 작품이구나 네.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기도 예. 하고 또 이 서곡을 만들 때 모차르트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네. 다음날 공연인데 네. 그날 새벽에 서곡을 완성시켰다고 해요.
0: 새벽에.
1: 네. 정말 몇 시간 공연 남겨놓고 이 서곡을 완성시켰는데 저는 그런 서사도 마음에 들어요.
0: 네. 도쿄 그래서 공연 좋으셨습니까?
1: 너무 리카르토 무티가 지휘하는 돈조반니를 봤는데
0: 아 무티 또 네. 오페라
1: 맞아요.
0: 지휘의 대가죠.
1: 그래서 느낀 건 돈조반니가 워낙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왔지만 네. 피트 아래서 네. 무티가 이렇게 멋지게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1: 아무리 멋진 돈조반니가 오더라도 네. 무티 때문에 빛이 가려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무티는 정말 대단한 지휘자구나.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0: 아, 허명현 씨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저희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1: 너무 좋은 공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누군가가 네. 좋은 공연을 보고 네. 끝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네. 감동을 받으면은 제가 감동을 받지 않아도 네.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0: 네.
1: 정말 누구든 연락을 주시면은 다 모시고 가고 싶어요.
0: 네. 이렇게 좋은 이벤트 마련해가지고 네. 뭐 도쿄까지는 힘들더라도
1: 한국이라도
0: 네네
1: 어디든,
0: 허명현 네. 씨와 함께하는 뭐 이렇게 뭐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 네, 그래서 끝나고 네. 다 같이 그냥 편하게
0: K 클래식 스타시잖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얘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시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네. 알겠습니다. 모차르트에서 베토벤으로 갔다가 또 돈지오반니 얘기까지 들려주셔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준비했습니다. 테너 김범진의 노래 김지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이힐리베디. 테너 김범진의 노래, 김지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몇 명의 스승을 거쳐왔을까요? 꼭 직함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르침과 영향을 준 모든 이들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작가 요시타케 신스케는 나도 모르게 생각한 생각들이라는 책에서 중학교 시절에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줬던 작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작품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작가는 그 작품에 이런 감사의 말을 전하죠. 당신 덕분에 나는 마침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다는 말. 어찌 보면은 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작가는 이것이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했던 작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은 내 안에서 이 작품이 모두 소화돼서 발효됐을 때야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요시타케 신스케의 말은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스승들에게 전하는 감사 인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 고맙다는 인사가요.

어빙 벌린의 블루 스카이즈였습니다. 샹티클리어의 노래로 생생 클래식 오늘 아주 상큼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당신 덕분에 이제 더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 정말로 감사하다.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요시타케 신스케의 이 인사 어떠셨나요? 제가 만약 누군가의 스승이라면 아주 기특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나를 넘어서 너만의 길을 찾아냈구나 하고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계신 스승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문득 학창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로를 처음 바꿨을 때, 제 진로 바꾼 제가 많이 헤매고 있을 때 저를 참 잘 이끌어주셨던 우리 담임 선생님, 잘 계시는지, 서종찬 선생님. 전혀 연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연락이 닿을 길도 못 찾았는데 잘 계시나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주변에 듣고 계시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선물 드리기도 조심스러워서 스승의 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고마움만은 꼭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스승의 날에 떠오르는 분 저처럼 있으신가요? 또 어떤 가르침, 또 어떤 분이었길래 지금까지 잊지 못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오늘 즉석 신청곡 있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2부 선곡표 비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바로 즉석 신청곡 남겨주시면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인님. 멋지네요. 당신 덕분에 당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진정한 자립을 하게 해준 존재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하셨고 윤정님은 덥지만 음악과 지연 씨의 목소리로 아직 봄이 남아있음을 느끼는 생생클래식이네요 하셨고 인호님 청출어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이제 하산하거라 이런 뜻일까요 하셨는데 아 이게 뛰어넘다는 게 꼭 뭐 스승과 비교해서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인생의 그 챕터, 그 단원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길을 진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553번 쓰시는 분, 오늘 목사님들도 스승의 날에 해당될까요? 시간 되면 저의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들께 연락 드리고 싶네요. 그분들 또한 저의 은사님이죠 하셨는데 그럼요. 오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니까 인생의 스승이 꼭 선생님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감사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겠습니다. 4322번 쓰시는 분은 저에게 감사 마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5318번 쓰시는 분도 저희 아나운서 선생님에게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 수준은 못 되고 친구 정도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가운데 블랙스완 준비했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을까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가운데 블랙스완이었습니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0504번 쓰시는 분, 대학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인데요. 조각은 시다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이해하기론 중요한 것만 남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꼭 조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군더더기 없이 중요한 것만 남기라는 정말 의미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2449번 쓰시는 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 생각납니다. 자습시간에 한 번씩 소설을 읽어도 국어선생님이셨는데 참 좋은 책 읽는다며 나무라시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해 주시던 선생님 그립다고. 또 민지님은 클래식 음악을 저에게 가르쳐주신 클래식 FM이 저의 스승입니다. 하셨고요. 5763번 쓰시는 분,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한 초등교사인데

초등 1학년 때 담임이었던 김이자 선생님 생각납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면 80대 중반의 나이시겠네요. 그때 선생님이 글씨 예쁘게 쓴다고 칭찬해 주셨던 거, 소풍 가서 찍은 사진, 55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좋은 교사가 돼서 한평생을 보냈어요. 하셨어요. 아, 정말 예전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학교도 좀 예전보다 많이 팍팍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그 인생에서 차지하는 시간 대비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또 함께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음악입니다. 생각나는 곡 있으시면 문자나 콩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 듀엣을 위한 소나티네 도이치 96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김대진과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루크밀러의 클라리넷 4중주 1번 B플랫 장조 가운데 3악장 폴로나즈였습니다. 베롤리나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듀엣 내 손을 위한 소나티네 도이지 968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전악장 들으셨고요. 스승인 김대진, 제자인 문지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사제지간이었지만 이제는 무대에도 함께 서는 음악 동료로 또 성장한 그 문지영 씨 어떨까요? 스승님과 함께 이렇게 무대에 올라서 음악적 교감도 나누고 이제 동료가 된 거잖아요. 어엿한 음악 안에서 또 이런 스승과 제자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고마운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추억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상우님도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강정숙 선생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늘 칭찬해 주셨던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려요 하셨고 수진님도 6학년 담임이었던 진충호 선생님과 또 신앙적 독립을 일깨워준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네요. 저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진정한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3138번 쓰시는 분, 저는 아기를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지금은 기관지염이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질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튼튼반 선생님, 쑥쑥반 선생님, 유나 어머니가 감사 인사 전하고요. 또 유민님도 휴직 중인 유치원 교사예요. 오늘 첫째 선생님께 감사 편지 보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하셨고 4988번 쓰시는 분, 여고 1학년 때 만난 이강숙 선생님, 나의 스승님입니다. 덕분에 저의 노년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준님은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독일어 전공하신 분이어서 아마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신가 봐요. 47년 전 말썽꾸러기인 제 이름을 전화를 드렸더니 기억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창회 때 한번 모시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반창회. 아. 그러니까요. 아, 돌아보면 이렇게 고마웠던 분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그리그의 서정 소품 작품 12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아리에타, 두 번째 곡 발스, 네 번째 곡 알펜탄츠,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리에르의 호른 협주곡 작품 91번 가운데 3악장 모데라토 알레그로 아사이였습니다. 리차드 와킨스의 호른과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서정 소품 작품 12번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아리아타, 두 번째 곡 발스, 네 번째 곡 엘펜탄츠였습니다.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332번 쓰시는 분, 70년대 실업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야외 전축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자주 주시면서 취업을 위한 자율학습을 주셨는데 그때 고전 음악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애호가가 됐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셨고, 3281번 쓰시는 분, 내년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인천 송도 은송초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배우자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아이들 가르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도요. 최근에 무릎을 심하게 다치셨군요. 빠른 쾌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숙님께서는 음악을 들을 때면 자주 생각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십니다. 70년대 대구 지역에서 오페라 주역을 많이 하셨던 임정근 선생님, 또 음악 감상에 상당한 수준이었던 권일상 선생님, 오래도록 멋진 기억이네요. 승구님은 스승님이시군요. 교직 40여 년, 퇴직한 지 25년이 지난 83세입니다. 제자들아, 자주 연락해주고. 아, 옛날이요. 그리고 성경님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었던 송미경 선생님이 갑자기 수녀회에 입소하시면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아, 잘 계시는지 선생님의 안부가 궁금해지네요. 하셨는데, 오늘 방송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이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7중주 E플랫장조 작품 20번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7중주 E플랫장조 작품 20번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의 연주였는데요. 또 마침 루체른 페스티벌 펄스가 이번 주말까지 열리네요. 비킹그루 올라프손과 또 말러 체인버 오케스트라, 파트리샤 코파친스카야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펄스 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 두 가지입니다.

먼저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의 연주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고음악 연주단체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은 이번 공연에서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바흐 작품 번호 1046번부터 1051번까지에 달하는 이 작품을 합시코드 조재혁, 바이올린 김다미, 호른의 이석준과 함께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예술의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열리는 이 공연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을 파격적인 영상들로 세계 알린 서영재 PD의 책입니다. 제목은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단데요. 드라마 궁예를 활용한 궁예 레퀴엠으로도 잘 알려진 이 영상들. 이 서영재 PD는 이 책을 통해서 클래식을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고요. 쇼폼 영상이 각광받는 이 시대에 클래식 곡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함께 알려줍니다. KBS 교향악단의 무대 뒤 이야기까지 실려있는 이 책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 총 5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생생 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진솔한 사연과 함께 정해 주세요. 말머리에 공연 또는 도서라고 쓰시고 신청해 주시면 각각 5분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야의 삼각모자 가운데 세기디아 이웃들의 춤을 드미트리 키타얀코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야의 삼각모자 가운데 세기디아, 이웃들의 춤이었습니다. 드미트리 키타옌코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3779번 쓰시는 분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맡아주시는 장애인보호센터 해오름주간보호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돌봐주시니 많이 많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7123번 쓰시는 분, 스승이 꼭 학교 선생님만은 아니죠. 그럼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분들의 그 스승의 범위를 넓히는다는 거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찬규님은 3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남자 어른들은 처음 본 젊은이들에게 반말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산악회 모임이었는데 처음 본 50대 남자분이 매우 정중하게 말씀하셔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알려주신 인생의 스승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에 관한 정말 좋은 기억들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면서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시각 1시 1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서 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매해 스승의 날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새로운 배움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나 오래 간직하게 된 몇 마디를 건네줬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클래식입니다.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처음 접한 클래식 곡도 좋고요. 스승이라고 할 만한 누군가가 내게 알려준 곡도 좋습니다. 또 직접 알진 못하지만 어떤 연주자를 통해서 알게 된 곡이 있다면 그 또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승이 가르쳐준 곡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곡 받을게요. 문자 메시지 샵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바로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추천곡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생클이 준비한 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클래식, 여러분을 클래식에 입문하게 해준 클래식 스승들을 떠올려보면서 추천곡 기다리겠습니다.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두 곡, 두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9980번 쓰시는 분도 마침 이 곡을 청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께서 음악 실기 시험으로 이 곡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런 곡을 부르나 싶었는데 지금도 그 가사를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면 조르다니의 까로미오 밴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전해드리고요. 박문호 씨 김규환 곡의 님이 오시는지, 부산시립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방문호 씨, 김규환 곡에 님이 오시는지 부산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조르다니의 까로미오벤, 오 나의 사랑, 더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5940번 쓰시는 분, 이 곡을 들으면 저 중학교 때 미술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미술 선생님은 가곡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분입니다.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는데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님이 오시는지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었는지 이거 부르면서 또 성악 전공하고 싶다고 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마치 성악가인 것처럼 많이 따라 부르곤 했었는데요. 아, 0745번 쓰시는 분은 고등학교 시절 윤치호 바리톤 선생님께서 어디 가면 클래식 노래를 불러라, 앙코르 곡까지 두 곡 정도 연습해 두길 하면서 오솔레미오랑 한국 가곡을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요즘 더 많이 부를 기회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8859번 쓰시는 분, 50여 년 전 연희동 야학에서 음악과 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80 중반이신 지금도 여러 악기를 배우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시는 박광훈 선생님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 종인님께서는 아까 까로미오벤 들으면서 고1 음악 실기 시험곡으로 가르쳐 주신 윤무웅 선생님 강건하신지 안 보여주고 싶네요 하셨고, 자경님께서 나오는 가곡들 저도 모르게 다 흥얼거리게 되네요. 이렇게 오래도록 제대로 가르쳐주신 음악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405번 쓰시는 분도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곡들, 그 어려운 가사들이 아직도 술술 생각나는 거 보면 오랜 기억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진짜 그렇죠? 어렸을 때 참 기억력 좋았을 때 외웠던 거라 그런지 아직까지도 마치 어제 배운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곡들 두 곡 들었고요. 이번에는 공식 제자 스승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이든은 이제 모차르트에게 중요한 음악적 스승이었는데요.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에 깊이 감동해서 거의 3년 동안 작업한 현악 4중주 6곡 세트를 하이든에게 헌정 편지를 직접 보내서 이 여섯 아들들을 당신 발치에 바칩니다 라고 쓸 정도로 하이든을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하죠. 베토벤이 보내서 빈으로 이주했을 때 실제로 하이든에게 작곡법을 레슨 받아서 하이든은 또 베토벤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 막 본의 선지 후에게 막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했는데, 베토벤은 나중에 또 하이든에게서 실제로 많이 배운 건 없었다, 뭐 또 이런 불만을 털어놨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스승에게도 가서 또 화성과 대위법을 배우기도 했다라는 뭐

후일담이 전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베토벤의 초기 작품을 들어보면 하이든의 영향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이 베토벤의 그 자기의 색깔을 찾기 전까지 또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모차르트의 하이든 세트 중에 한 곡, 현악사 중주 B플랫 장주 QL 458번 사냥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아싸이 하겐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음악가들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요한 제바시안 바흐의 곡도 듣겠습니다.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가운데 프랄루드 1번, 바흐 작품 번호 846번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가운데 프렐루드 1번 바흐 작품 번호 846번이었습니다. 글렌 굴드의 연주와 그의 허밍도 함께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 B플랫 장조 QL 458번 헌트 가운데 사냥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아싸이 하겐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소정님이 선생님들 생각하면 짝사랑했던 기억밖에 안 나네요. 매해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다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다녔던 학교가 여자친구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학교였어서 항상 선생님들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 남자 선생님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재호님께서는 덩치만 보고 같이 흥분했던 나, 여린 마음 헤아려주지 못했던 나, 정말 정말 미안해. 서귀포 지역 중고등학교 10년 전 정년퇴직 영어교사 드립니다 하셨는데 아, 본인이 본인에게 쓰시는 글이었군요. 네. 그리고 정현님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맨델스존의 곡을 알려줬는데요. 음악책에 있는 맨델스존의 초장화를 보면서 이런 선한 인상의 배필을 만나야 한다 하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 멘델스존을 또 그렇게 또 배필감으로의 조건을 보자면 또 엄친하니까. 그 기준으로 또 사람을 찾으신다면,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겠지만 좀 완벽한 배필을 만나실 겁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434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중학교 시절 전찬효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곡입니다. 카세트로 들려주면서 악보를 그리게 해서 저만 유일하게 악보를 그려서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거든요. 그 후 1년도 못 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요.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선생님입니다. 벌써 50년 전의 일입니다 하시면서 베르너의 들장미 정해주셔서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종인님, 이 곡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어 수업 진도 외에 학생들에게 악보를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제가 선창해준 곡이었거든요. 하시면서 청해주신 슈베르트의 들장미,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들장미 곱빼기로 듣겠네요. 공개시판에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 소프라노 엘리아 밀링의 노래, 먼저 들으신 베르너의 들장미는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0586번 쓰시는 분, 고1 때 반 친구가 건네준 CD 한 장, 캐논 변주곡이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친구의 정성을 받아야 하니 이웃집 언니에게 플레이어 빌려서 듣고 좋아서 카세트 테이프 똑같은 거 사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빌려준 그 CD 덕분에 클래식에 입문하게 되셨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애정합니다. 내 친구 이가현 고맙다 하셨고요. 6802번 쓰시는 분, 광주여고 곽한명 백두인 음악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 시절 공부하면서 친구와 손잡고 운동장 돌면서 가곡을 불렀어요. 지금도 힘이 들 때면 가곡을 부르거나 들으면서 마음을 추스릅니다. 어렵고 긴장됐던 실기평가할 때 긴장감이 아직도 느껴지네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가곡들을 음미하면서 5월의 한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든 평안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5244번 쓰시는 분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개구쟁이 22개월 여준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반도숲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아이들 낮잠 시간이거든요. 드뷔시에 달빛 들려주시면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잠시 쉬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데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현아님께서 중딩 때 선생님 덕분에 전공했고요. 선생님의 후배가 됐는데 선생님을 찾을 길이 없네요. 시골 소녀 눈에도 엄청 멋져 보였던 전지혜 선생님. 저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하셨고 6560번 쓰시는 분은 저에게 클래식 선생님은 명연주 명음반 정만섭 선생님입니다. 클래식 초보에게 폭넓은 세계로 인도해주고 계세요. 덕분에 요즘 리히터의 연주에 푹 빠져 삽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도 이 지휘자를 정만섭 선생님 덕분에 처음 알게 됐고 또 빠져들게 됐는데요.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로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춘님께서도 중학교 때 이 곡 처음 듣고 잊히지 않았다고 또 승무님도 고교 시절에 이 곡 듣고 클래식 입문하게 됐고

좋아했다고. 또 은실님은 엄마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엄마이자 스승님인 셈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를 치느니 공부를 할게 하고 피아노를 그만뒀지만 엄마는 70이 넘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시면서 베토벤의 그 피아노 소나타를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딱 나갔더라고요. 아니면 딱 들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으로 오늘 가름하겠습니다. 교향곡 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이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무섭도록 빠르게 다가오는 운명의 발걸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연주.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필의 연주였는데요. 카를로스 클라이버에게 스승은 아버지였을까요? 에리히 클라이버. 아마 그에게는 본받고 싶은 본보기이자 또 뛰어넘어야 하는 상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봤고요. 0564번 쓰시는 분, 인천여고 박미애 음악선생님 덕분에 오케스트라 활동이 행복한 여고 시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셨고, 원모님은 역시 생생 최고예요. 드디어 댓글 남깁니다 하셨고, 4199번 쓰시는 분도 친구 같은 생생 클래식 참 좋아요 하셨고, 정원님, 저도 첫 클래식이 중학교 음악 시간에 이히리베디히였는데 이히리베디히, 저도 그거 부르고 입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원래 선곡을 해놨었는데 앞에 음악실에 끝곡으로 나가서 서둘러 바꿨습니다. 언제 한번 이히리베디히도 같이 듣고요. 그리고 6897번 쓰시는 분, 제 클래식 선생님은 클래식 FM이에요. 중학생 때 음악 선생님이 체콥스키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해서 머리가 막막했었는데 우연히 그때 클래식 FM에서 체콥스키와 여동생의 편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발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하하. 아, 이럴 때 또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살짝. 요즘은 뭐 검색하는 게 너무 수월해져서 그렇죠. 정보를 얻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광고 없이 클래식 들으실 수 있는 클래식 FM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민지님께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이라고 청해 주신 죽은 시인의 사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키팅스 트라이.

모리스 자르의 죽은 시인의 사회 주제곡 들었습니다. 현민님께서 고등학교 때 명상 시간 음악이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인데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느낌이 생생하네요. 1403번 쓰시는 분, 제 인생의 스승은 클래식입니다. 위로와 쉼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클래식 방송에도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하셨는데 저희도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상민님께서 청해 주신 리처드 로저스가 작곡한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도레미송 줄리 앤드루스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Now, children, do re mi fa so and so on are only the tools we use to build a song. Once you have these notes,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12개의 가곡 작품 번호 35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크리스토퍼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8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3중주 5번 C단조 작품번호 9의 3번 트리오 오레아데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삼중주곡도 참 좋은 곡이 많은데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악 삼중주단이 드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그루미오 트리오의 연주 명연으로 꼽히고 있는데 데뷔 앨범에서 트리오 오레아데가 이 곡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삼중주 5번 C단조 작품 번호 9의 3 트리오 오레아데의 연주 오늘 명연 유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무티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죠. 6번 교향곡 당시에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교향곡들도 연주가 좋아서 오늘 한 차례 더 같은 전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유려한 연주가 일품입니다.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8년 레코딩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휘라모니아 오케스트라 197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이니 비렐름 에른스트의 두 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15 슈테르반 루프의 바이올린 이안 홉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하인리 베르메르스트의 두 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15, 슈타르반 루프의 바이올린, 이안 홉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슈만의 12개의 가곡, 정확히 얘기해서 케르너 시에의한 12개의 가곡입니다. 또 명작 중에 명작이죠. 모두 12곡 각각 제목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폭풍우가 부는 밤에 환희, 두 번째 곡 사라져라 고통과 기쁨이요, 그리고 세 번째 곡 반들리트 방랑의 노래, 네 번째 곡 실록, 다섯 번째 곡 숲에 대한 동경, 여섯 번째 곡 처연한 곡입니다. 죽은 친구의 술잔에 붙여, 일곱 번째 곡 방랑입니다. 여덟 번째 곡 고요한 사랑, 아홉 번째 곡 질문, 그리고 열 번째 곡 남모르는 눈물, 뭐 고요한 눈물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곡 누가 그대를 병들게 했는가, 그리고 12번째 곡으로 이어져서 알테라우테 낡은 뉴트로 이어집니다. 슈만을 대표하는 명곡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케르너 시에 의한 12개의 가곡 작품 번호 35,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은 제목으로 인해서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죠. 간단하게 쭈벨프게디히테 12개의 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사가인 시인 이 케르너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케르너 시에 의한 12개의 시, 게디히테가 시인데 그냥 가곡으로 편의상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12개의 케르너 시에 의한 가곡 작품 번호 35,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크리스토퍼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슈만의 작품입니다. 어린이의 정경 가운데 트로이메라의 꿈,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어린이의 전경 가운데 트로이 메라의 꿈,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공작을 위해 군사와 해군 기술자로 일하던 1480년대 중반 37살 무렵부터 자신의 생각과 관찰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약 30년에 걸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남겨졌고요. 그 한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며 더 본질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발명품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불필요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다빈치에게 자연은 스승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품이자 인간이 끝없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스승이었죠. 그가 자연을 스승이라고 생각한 이유, 부족함도 넘침도 없는 자연의 질서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다빈치의 시선은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남기죠. 무엇을 더 보태기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루를 보낸다면 스승의 날인 오늘이 좀 더 보람 있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탄생한 세종대왕도 그러셨거든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융통성과 원칙 중 하나를 고집할 순 없다고.

How can I keep from singing? 5월 1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문을 여는 첫 곡이었습니다. 박봉룡님 말씀대로 이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주로 들었었는데 새로우셨죠? 좋은데요? 아일랜드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켈틱 워먼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정말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그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이 눈부시게 빛나는 5월에 스승의 날이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오프닝 전해드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승구님,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죠. 교직 40여 년, 퇴직하고도 25년이 지나셨다고. 건강하신 거죠? 이따금씩 제자들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늘고 가고 계신다고. 속초해변길 6km 걷고 귀가해서 휴식 중입니다. 아, 옛날에 하셨는데 어이구. 6km를 거뜬히 걸으실 정도면 뭐 건강하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김은경님, 논알 그늘에서 쉬어가겠다고 하셨고 윤양규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아, 이런 또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덕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혜섭님도 오셨네요. 서정호님은 오늘 세종대왕 탄신일이라서 말씀하신 건가요? 인간의 발명품 논알 기다리셨다고. 저희가 뭐 장영실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조금 시원하실까 싶어서 19세기 스웨덴 작곡가 아돌프 프레데리크 린드블라드의 노래 이어드리려고요. 2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곡 En Sommerdag 여름날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오 사랑스러운 여름바람 내 볼을 어루만지는 얼마나 시원하고 순결한 그대의 키스가 내 관자놀이에 닿았던가 그대의 즐거운 한숨소리가 들리네요.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가사의 노래죠. 스웨덴 콤비 아티스트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웨덴 노래에 이어 노르웨이 작품까지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둘 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가곡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 북구의 시원한 바람, 공기를 좀 몰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들으신 곡, 에드와르 그리그의 예이 에스카데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작품번호 5의 3이었습니다. 안델센 애쉬의 곡을 붙인 노래죠. 그 안델센 맞습니다. 동화 작가. 그댄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내 마음속의 영원한 기쁨.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네. 그대의 행복은 또 나의 것. 내 운명이 변할지라도 그댈 영원히 사랑하오. 아, 동화 작가가 또 이런 낭만적인 가사에 시를 쓰기도 했네요. 그리그가 성악가였던 아내 니나에게 바친 작품이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웨딩송으로 사랑받는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참 덜 알려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나드 호칸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아돌프 프레드릭 린드블라드, 스웨덴 노래였습니다. 여름날. 먼저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불렀고요.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손드하임의 A Little Music Night 중에서 Sand in the Clouds, 어릿광들을 보내주오. 우리에게는 이 김연아 선수 덕분에 참 친숙해진 곡이죠. 이 대지래가 예전에 사랑했던 프레드릭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데 그의 곁에는 이미 다른 여인이 아내가 돼 있습니다. 거절당한 뒤 상처받은 그녀는 바보 같은 자신을 어릿광대에 빗대서 후회가 가득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여주인공 노래지만 참 이 브린터펠의 음성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그가 그만큼 잘 소화했다는 얘기겠죠?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입니다.

이 노래를 조금 더 시원해지셨기를.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면서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미국 작곡가 리차드 로저스의 남태평양 중에서 발리하이였습니다. 이 발리하이가 섬 이름이죠. 원주민 여인 블러드 메리가 케이블 중위에게 이 섬을 설명하면서 부르는 이국적인 노래였습니다. 하늘이 바다와 만나는 곳, 여기 그대의 특별한 섬, 나에게로 오세요. 김영자님, 와우, 제 노래가 나오네요 하셨어요. 그죠? 그 아이디가 발리하이이시잖아요. 오늘은 영국 가수 샬롯 철치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스티븐 손드하임의 뮤지컬 A Little Music Night 중에서 어릿광대를 보내줘 였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이 불렀습니다. 최미수님, 아주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을 보내셨네요. 물론 어제긴 하지만 중3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오셨대요. 직접 손뜨개한 카네이션이랑 또 직접 구운 식빵까지 선물하셨다고. 최미수님은 저희한테도 또 손뜨개 선물을 보내주셨었잖아요. 서유님, 더위 조심하세요. 낮이 너무 덥네요. 노날 들으니까 시원한 것 같다고. 고맙습니다. 이 노래 좀, 예, 시원했나요? 강영실님, 여름도 싫지만 열대야는 더 싫다고. 열대야, 벌써부터 열대야 얘기하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그리고 이진희님, 애 데리고 병원 투어하고 학교길 만원 버스 타고 집에 들어와서 노날 틀자마자 이 무슨 미량 얼음골 같은 음악이 효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시원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정은 넘쳐야죠. 김수연님, 노날엔 정이 넘친다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영자님의 신청곡 그린필즈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던 푸른 초원 지금은 시들어 버렸네. 꿈을 버린 연인들과 함께 떠나버렸지. 두 사람이 헤맸던 푸른 초원은 어디로 갔나. 떠나간 사랑을 자연에 비유한 노래, 미국의 4인조 포크 그룹 브라더스 포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아까 이제 시원한 노래들 좀 보내드리고자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이열치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중에서 여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이 목동들이 움츠렸던 양떼들을 몰고 가네. 그리고 삼중창과 합창까지 이어집니다. 아침해는 높이 떠오르고.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란트 셔머, 테너에는 막스밀리안 슈미트, 베이스 플로리안 베시가 함께하고요. 필립 헤르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와 콜레기움 보칼레젠트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삼중창과 합창 아침에는 높이 떠오르고 먼저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였죠. 목동들이 움츠렸던 양태들을 몰고 가네였습니다. 이 자연을 노래한 어떤 오라토리오 작품들이 뭐 그 당시에는 대개는 그 자연을 만든 신을 찬양하는 그 내용인데 반해 이 사계는 소박한 농부의 시선에서 이 작품을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앞서가는 획기적인 요제프 하이든의 걸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천사들이 찬양을 해야지? 뭔가 보잘것없는 농부의 시선으로 신을 찬양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겠죠.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란트슈머, 테너에는 막스밀리안 슈미트, 베이스 플로리안 베시의 하모니였고요. 필립 헤레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와 콜레기움 보칼레 젠트의 연주였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곡가입니다. 클로드 르주안느의 Voici l'hiver est beau mais 여기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이 왔네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클로딘 앙세르메, 파올로 체리치의 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중세시대 연극 노래 방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돌림 노래 생각나시죠? Summer is Ecumenin, 여름의 노래. 여름이 바로 앞에 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옥스퍼드 뉴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노래, 16세기 바로크 시대 작품이었습니다. 클로드 르주안느의 Voici le ver ébaumé. 여기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이 왔네. 소프라노 클로딘 앙세르메가 불렀고요. 파울로 체리치의 루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까 The Brothers 4의 그린필즈 들으시고 정말 반응이 뜨거운데요. 서혜수님, 웬 별식입니까? 5805 쓰시는 분. 노나리에서 이 노래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매일 듣는 애청자지만 글은 처음 보내죠. 아, 가끔 이렇게 별식, 깍두기 같은 노래를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이렇게 숨은 우리 노나의 가족을 만나게 되다니요. 감사합니다. 공성환님도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천재 모차르트에겐 과연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 확인해 보시죠.

겨우 3살에 피아노를 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는 모차르트. 이런 아이에게도 과연 스승이 있었을까요? 5살에 클라비어 연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6살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의 첫 번째 스승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였습니다. 레오폴드는 짤츠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서 짤츠부르크 대주교 궁정악단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일하다 나중에는 부악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난 1756년에 출간한 그의 바이올린 교본은 오랫동안 28세기 바이올린 연주법을 대표하는 표준 교본으로 읽혔죠.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무엇보다 뛰어난 교육자가 바로 레오폴트였는데요. 그에겐 7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성인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둘뿐이었습니다. 모차르트보다 5살 많은 누나 나네들과 모차르트. 나네들 역시 뛰어난 승동이었지만 이 동생의 재능 앞에서는 가려졌죠. 레오폴트는 자신의 작곡 활동과 교습을 상당 부분 접어두면서까지 이 나네들과 모차르트의 교육 또 유럽 연주 여행에 인생을 걸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에게 레오폴트는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는데요. 레오폴트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다. 낯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밤에 함부로 다니지 마라. 미리 계획해라. 훌륭한 사람들과 사겨라. 점잖게 행동해라. 아버지 눈에 아들은 그 반대로만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돈은 쉽게 쓰고 재능은 아까울 만큼 낭비하고 사람 보는 눈도 부족하고 결국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빈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그토록 쓰고 싶어하던 장르 오페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1778년 22살의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털어놓죠. 제가 오페라 얼마나 쓰고 싶어 했는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순간 오페라를 쓰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누가 아리아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속상해서 울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빈에 정착한 뒤 모차르트가 본격적으로 성공을 거둔 첫 번째 독일어 오페라가 바로 후궁탈출. 이 후궁탈출에 나오는 오스민의 아리아를 두고 모차르트는 다시 레오폴트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몹시 화가 난 사람은 마음의 질서도 절제도 예절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음악도 그만큼 통제 불가능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거칠다 해도 듣는 이에게 역겨움을 줘선 안 됩니다. 음악은 그 어떤 끔찍한 장면을 표현할 때조차 결코 귀에 거슬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끝까지 음악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모차르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음악적 순간마다 이렇게 음악 이야기를 들고 다시 아버지 얘기로 돌아왔죠. 모차르트에게 레오폴트는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숨막히는 아버지라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 복잡한 감정을 떠올리며 들을 수 있는 곡 오페라 후궁탈출 속 오스민의 아리아입니다.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오스민이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분노와 비웃음, 권력자의 위협을 뒤섞어 쏟아내는 노래 저런 건방진 바보들입니다.

0: Aber was habe ich dir denn getan?
1: Du hast ein Galgengesicht und das genügt.
2: Erst geköpft, dann gehangen, dann gespießt.
3: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 탈출 중에서 오스민의 아리아, 저런 건방진 바보들, 베이스 크루트몰, 카를 뱀이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후궁 탈출 중에서 여주인공 콘스탄체 아리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나는 사랑했었노라. 소프라노 아를린 오지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언손 호호 불며 쬐는 난로불 같다. 가을에는 얇은 그림책 한 권 사들고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는 옷이 얇아 조금 추워 보이는 그림자. 머릿속에 출석부 첫 이름과 끝 이름을 죄다 인쇄 두고 하얀 교실로 걸어가는 사람. 이기철 시인의 선생님이라는 명사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생님의 이미지를 그려놓은 시가 아닌가 싶네요. 따뜻하기로는 난로불 같은데 그 자신은 조금 추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더 추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스승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선생님들이 따뜻한 5월 바람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스치고 있지 않을까요? 정민아 작곡 잔상, 정민아의 25연 가요금과 서영도의 기타 연주,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민아 작곡 잔상, 정민아 이효연 가이군과 서영도의 기타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기철 시인의 시 선생님이라는 명사 중에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선생님, 그땐 철이 없어서 죄송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겠죠. 찾아뵐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뒤늦은 깨달음과 고마움을 어떻게든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영화 바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정재일 작곡 졸업 함께 하시죠. 김지연의 가야금과 이하람의 대금과 소금, 박지아의 필요와 태평소, 이신의 아쟁과 박민희의 노래입니다.

먼저 정재일 작곡 졸업, 영화 바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보내드렸어요. 김지연의 가야금과 이아람의 소금과 대금, 박자의 피리와 태평소, 이신의 아쟁과 박민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원일 작곡, 영화 아름다운 시절 메인 테마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듣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에 이어서 전해드리죠.

신창부 공은 지조가 높은 사람이다. 일찍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여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강직하여 끝내 굽히지 않았으므로 권력자에게 밉보여 곧 그만두고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정도전이 쓴 석정기라는 글입니다. 신창부라는 사람이 살던 석정이라는 집에 관해 쓴 것인데요. 어째서 집 이름이 석정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돌을 매우 사랑하여 조금이라도 특이한 돌을 발견하면 번번이 집으로 가져왔다. 네모난 돌, 뾰족한 돌, 넓은 돌, 길쭉한 돌이 줄지어 놓여있거나 사방에 모여있는데 어떤 것은 군자의 덕을 보여주는 듯 깨끗하고 수려하며 어떤 것은 기이하고 괴이한 선비의 모습을 닮았다. 공은 이런 것을 모아놓고 그 정자를 석정이라고 하며 날마다 그 돌 사이에서 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이 돌을 즐기는 줄만 알았지 돌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절개와 지조가 돌보다 굳세도다. 공이 지키는 바가 굳세고 확실하여 빼앗을 수 없고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 절개와 지조가 돌보다 단단하기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은 신창부라는 사람이 돌을 모으는 것이 그저 돌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돌보다 더 굳센 절개와 지조를 잃지 않고자 늘 그 돌을 바라보며 다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가까이 할 때 그 바탕에는 그것을 좋아하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신창부가 사랑한 돌들이 굳센 절개와 지조를 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상령산 풀이 고우석의 피리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휘모리 잡가 바위타령 함께 하시죠. 이창배의 노래입니다.

양천은 허바위 김포로도라 감바위 통진 붉은바위 인천은 석바위 시흥 운문산 루독바위 형제바위 삼신바위 화천 관악산 연부람 연주대로 시수바위 운바위 문턱바위 수원 한나루 영웅바위 돌종바위 금바위 광주는 서성바위 이천은 곤지바위 음주군 안질바위 여주흔바위 양근은 독바위 황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위 연안건들바위 승병풍바위 동설령 새남찌꺽바위 과줄바위 황주는 쪽돌이바위 서양가명 장경문안 쇠바위 덕바위 서문안의 안장바위 웃바위 순안은 실바위 숙천은 허바위라 도로 올라 한양서울 정토절 법당 앞에 개대바위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흰 밥에 청대콩

한상이 금리박이 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

정상 깊은 고래 백수 풍신 흩날린 점잖은 맹꽁이가 손자 맹꽁이를 무릎에 앉히고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휘모리 잡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이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이태원 편곡 휘몰아 가는 잡스런 노래 맹꽁이, 이희문의 노래 이지아의 검은고 연주와 홍상진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김영재 작곡 청명 함께 하시죠. 김경은의 고음 해금과 김영재 장구장단입니다.

김영재 작곡 청명, 김경은의 고음 해금과 김영재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문예반 선생님이 나를 교무실에 불렀다. 넌 우선 어휘력이 형편없는 데다 문장도 엉망이야. 그 지적을 통해서 나는 내 글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터득했던 것이다. 스승이라는 책에 실린 소설가 전상국 선생의 글 몇 구절을 읽어드렸네요. 어휘력이 부족하고 문장이 엉망이라는 스승의 평가를 듣고 나는 작가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글쓴이처럼 더 열심히 쓰면서 부족한 것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상국 작가는 또 대학에서 황순원 작가를 스승으로 만났는데 그때의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잘 썼더구만. 한마디에 나는 하늘을 얻은 기분이었다. 작품을 꺼내 있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쓴 원고 곳곳이 모두 선생님이 바로잡은 연필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제자의 작품을 읽어보고 일단 칭찬을 하며 돌려주셨지만 막상 그 원고에는 여기저기 고쳐놓은 흔적이 빽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고 문장이 엉망이라고 했던 고등학교 문예반 선생님의 지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국어 사전을 수없이 펼쳐보면서 더 적절한 낱말을 찾고 정확한 문장 구사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칭찬을 하고 기운을 북돋워주는 스승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확하고 따끔한 비판도 꼭 필요하겠죠.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스승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황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직차 득음이요 그직차 너름세라. 얘들아!

홍민웅 오단의 작곡 광대가 오단의 노래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로 오늘 끝곡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맞춤법은 기본형을 흐트리지 않으려는 정신을 살리고 있는데 이런 맞춤법이 독서 능률을 높이는 것이어서 더 인상적이란 인식은 서양에서도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 옛날에 이런 맞춤법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학자 이익섭 교수의 우리말 산책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는데요. 세종은 서양 학자들보다 거의 500년 앞선 생각으로 한글 창제를 하고 또 맞춤법을 구상했다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날 또한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하죠. 오늘 다시 한번 세종의 업적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하게 되네요. FM 풍류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술 작품에서 크기, 규모는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화가 김동윤은 작은 초상화들을 조합해서 큰 초상화를 만들죠. 케네디의 작은 사진들을 조합해서 마릴린 먼로의 초상을 만들고 다이애나의 사진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을 완성합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는 이 화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초상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밑그림이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한 사람의 삶의 밑그림이 되어준 다른 삶을 헤아리는 건 누군가를 이해하는 진짜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삶의 순간순간에 깊은 의미를 남겼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저녁.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To Sir With Love였습니다. 시드니 포이티어 주연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주제가죠. 룰루가 불렀던 이 노래를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록밴드 The Trash Can Sinatras의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우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아리아, 본명은 강현주인데요. 아리아의 피아노 연주, It's a Beautiful Day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론 하워드 감독,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였죠. 뷰티풀 마인드 OST에서 All Love Can Be 전해드리죠. 이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이죠. 제임스 호너가 작곡했고 샬롯 처치가 노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케니지의 연주였어요. 사운드만 들어도 아 이건 케니지구나 싶은 그런 연주죠.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The Moment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Beautiful Mind OST에서 All Love Can Be 제임스 워너가 작곡하고 샬롯 처치가 노래한 이 영화 Beautiful Mind의 주제가였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인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코러스의 음악 신청합니다. 2004년에 영화가 출시됐을 때 보자마자 음악이 좋아서 CD를 샀던 기억이 나요 하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입니다. 저도 잠깐 파리에 머물렀을 때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이 영화 보면서 바로 극장에서 나와서 바로 CD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영화 코러스, 프랑스 영화죠.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큰 선물을 심어주고 떠나는 선생님 이야기. 영화 코러스 OST에서 두 곡을 전해드리죠. 샹 필립 라모의 La Nuit, 밤,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해 쓴 브루노 굴레의 곡 Voix sur ton chemin, 너의 길 위에서 이렇게 두 곡인데요. 노래는 프랑스의 어린이 합창단인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솔리스트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장 바티스트 모니에가 노래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음악을 두 편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일포스티너 OST에서 타이틀곡 일포스티너였습니다.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1994년 영화 아카데미 음악상을 루이스 바칼로프가 받은 영화였습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 타이틀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프랑스 영화 코러스 OST에서 장 필립 라모의 곡 라뉘 그리고 부아스육 동슈망 너의 길 위에서라는 이 영화의 뭐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브리노 꿀레가 작곡한 두 번째 곡이고요. 라뉘에서는 장 바티스트 모니에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년의 솔리스트 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과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백기숙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스승의 날 유아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음악 신청했으니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시간에 청취하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하셨네요. 선생님들 모두 귀 쫑긋하고 계시겠네요. 네, 고맙고요. 신청하신 곡

드리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오늘은 정경화의 바이올린 샬르 듀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샬레 듀뚜아가 지휘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5월의 달력엔 소중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노동자, 어린이, 부모님, 이웃, 부부, 이제 막 어른의 문턱을 넘는 청년,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아끼는 모든 사람이 달력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 부를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 아마도 유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미국의 음유시인 로드 맥큐언이 부른 유.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이 아름다운 가사를 가지고 있고 그가 196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로드 맥큐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잭 케루악이나 앨런 긴스버그 같은 시인들과 교류했고 클럽에 모여 시를 낭송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로드 맥큐언이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이 너무나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가출, 세상을 떠돌며 벌목꾼, 철도노동자, 로데오 카우보이, 스턴트맨, 라디오 DJ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로드 맥큐언은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학업의 공백을 일기를 쓰며 채웠고 그 일기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죠. 일기를 쓰며 자신을 지켜낸 사람 로드 맥큐어는 고통과 상처를 시와 노래로 읽은 진정한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로드 맥큐어의 You 가사를 먼저 들어보시죠. 작은 고양이 발걸음 같은 밤이 저물어가고 있네요. 여름이 남긴 것들은 저 멀리 있고요. 하지만 나는 결코 겨울을 걱정하진 않아요. 몇몇 바람 부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짐작했으니까요. 고속도로 위 언덕은 황갈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녁의 고독은 도시를 물들이고요. 저녁이 와도 상관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려가면 거기에 항상 당신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오고 가는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하지만 그대가 작별 인사를 한 뒤 이 낡은 집은 얼마나 고요한지. 그 고요, 너무 시끄러운 침묵이네요.

우리를 키운 당신, 우리를 사랑한 당신, 우리가 존경한 당신, 내가 사랑한 당신, 내가 미워한 당신, 그리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당신, 언젠가는 당신 곁을 떠날 나. You라는 말 속에 깃든 많은 것이 느껴지죠. 로드 맥큐언의 시집은 실제로 1960년대와 70년대의 베스트셀러에 자주 오르곤 했습니다. 대중음악가의 시에 대해 문학평론가들은 그다지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지만 시와 음악을 통합한 그의 예술성이 빛바래지는 않았죠. 로드 맥큐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전기가 출간됐는데 2019년 5월에 출간된 따뜻한 목소리 로드 맥큐언의 삶에는 가수이자 음악사학자 마이클 파인스타인이 이런 서문을 썼습니다. 로드 맥큐언은 독자나 청취자가 저게 바로 나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시대를 넘어 여전히 중요한 인간 조건에 근본적으로 말을 건다. 당시의 구어체를 사용해 청중에게 다가간 로드 맥큐언은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가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미국의 음유시인 로드 맥큐언이 부른 You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당신입니다. 스페인어 제목 뚜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뮤지션 호안 루이스 게라, 그가 작사 작곡하고 그가 이끄는 혼성 그룹 호안 루이스 게라와 4.40이라는 그룹의 곡입니다. 아, 원래는 좀 빠르고 흥겨운 그 카리브해 지역의 메렝게 리듬의 곡이었는데 오늘은 발라드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호안 루이스 게라와 4.40이 함께하는 뚜 당신입니다.

후안 루이스 게라와 4.4형, 그가 이끄는 밴드가 함께한 뚜, 당신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을 떠올리는 음악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이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OST에서 키팅 스트라이엄프, 선생님 이름이 키팅이었죠. 키팅의 승리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허정은 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40살 넘어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제가 조교로 도와드리고 있는 교수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 보냅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실에 계실 때 매일 새음을 틀어두셔서 덕분에 저도 팬이 됐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유재원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제게 교수님은 활짝 핀 정열의 장미처럼 늘 멋지세요. 열정을 다해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은 새음에서 들려주시는 곡이라면 교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꼭 이 사연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곡 전해드리죠. 우리 영화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 이 영화에도 선생님이 등장하죠. 동생들을 돌보느라 뒤늦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시골의 처녀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영화 내 마음의 풍금 OST에서 그 주인공 홍연의 테마 조동익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구은실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 신청합니다.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은 저녁이에요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영화 내 마음의 풍금 OST에서 홍연의 테마 조동익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마라 포르투온도 쿠바 출신의 가수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유일한 여성 멤버였죠. 이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우루과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호르헤 드렉슬레르와 함께 노래하는 곡입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Gracias, 감사, 들어보시죠.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보사노바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가수 마르셀라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오마르 포르투온도와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함께한 Gracias, 감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음악과 영어 선생님으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수가 된 로버타 플렉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곡이에요.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입니다.

이름은 부르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여러 사람이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불러줘야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다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많이 불러준 사람은 아마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승과 제자 이야기를 다룬 많은 영화가 있는데 완득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소재도 독특하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거친 듯 감동적이어서 가끔 기억이 납니다. 날마다 완득아 완득아 외치시던 터프한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하지만 선생님의 진심은 뜨겁고 단순하고 거칠어서 그 사랑이 더 울컥하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섬처럼 고립된 듯 살던 완득이는 자신의 이름을 날마다 수없이 부르고 제자를 어떻게든 햇살 비치는 곳으로 이끌어내려던 선생님 덕분에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서로의 삶에 접속

속하듯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생님은 새학기가 되면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걸 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하시더군요.

진이 직원들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기 시작하자 일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는 이야기도 기억나네요.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들. 오늘은 매일 출석을 부르며 우리 안에 무언가를 호출하시던 선생님을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히사이 시조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애니메이션 센과 지히로의 행방불명 가운데 어느 여름날 One Summer's Day였습니다. 이번에는 180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쉐일라 라이언의 The Evening Bell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밤하늘의 트럼펫이었죠. 원제는 이탈리아어로 Il Silenzio, 침묵, 니니로소의 트럼펫,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살짝 들어가 있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셰일라 라이언, 아일랜드 출신의 캐나다 뮤지션 셰일라 라이언의 The Evening Bell이었고요.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샹송입니다. 아마도 브라질 가수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라는 노래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1974년 곡인데 그 곡의 원곡이 사실은 샹송입니다. 린 르노라는 가수가 불렀던 Pour toi, 너를 위해라는 1956년 곡이 원곡이었고요. 모리스 엘버트가 영어로 번안해서 불렀죠. 그 후에 또 다른 제목으로 딜루이, 그에게 말해줘요 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가사로 샹송이 발표됐는데요. 이 곡을 아모리 바실리, 프랑스의 크로스오버 테너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딜루이 들어보시죠.

아모리 바실리가 노래한 딜류이 필링스의 프랑스어 버전 그에게 말해줘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7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모자르에서 펼쳐진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오토 타우스크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8번, 루익 브로웨이스의 교향곡 8번이 연주됩니다. 오늘은 벨기에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 실황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난 3월 27일 음악회에는 클라라 페스티벌 중 하나의 공연인데요. 클라라 페스티벌은 브뤼셀에서 매년 3월 열리는 벨기에 최대 규모의 클래식, 재즈, 그리고 현대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오늘 들으실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은 이 시대 현대음악가를 조명하는 현대음악 페스티벌인데요. 하지만 베토벤 교향곡 8번도 연주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연 핵심 곡목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익 브로웨이스의 교향곡 8번이 바로 베토벤 교향곡 8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먼저 이번 음악회에는 영국 작곡가 조나단 하비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조나단 하비는 릭 브로웨이스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데 그의 작품 조나단 하비의 도쿄를 위한 80번의 숨결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조나단 하비의 도쿄를 위한 80번의 숨결을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이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보자르에서 열린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 베토벤 교향곡 8번이 연주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은 1812년 여름에 완성이 됐으니까 그의 그 유명한 교향곡 7번이 완성된 직후에 곧바로 또 작곡이 시작돼서 완성된 곡이죠. 하지만 교향곡 7번과는 아주 다른 성격이 있는데요. 교향곡 7번이 베토벤의 대형 교향곡 유형을 보여주는 마지막 작품이라면 교향곡 8번은 베토벤이 다시 옛날 스타일로 되돌아가는 듯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중간 악장이 스케르초가 아니라 옛날식 미뉴엣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또 고전적인 형식을 갖춘 점도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자세히 이 곡을 들어보면 또 18세기 교향곡의 풍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베토벤 교향곡 제8번 F장조 작품 번호 93 전 4악장 모두 들으시겠습니다.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베이토벤 교향곡 제8번 F장조 작품 번호 93 전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7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데 모자르에서 열린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연은 지금 현재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공연 후반부에 벨기에 작곡가 릭 브로웨이스의 교향곡 8번을 지휘합니다. 릭 브로웨이스는 루드비 판 베토벤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하면서 특히 베토벤 교향곡 8번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들으실 그의 교향곡 8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작곡가 브로웨이스에 따르면 내 교향곡 8번은 베토벤의 곡처럼 명랑하지는 않겠지만 풍성한 소리의 향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정말 이 곡을 들어보면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대의 호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 2악장에는 병 오르간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교향곡 마지막 악장은 몇 마디만 악보로 남아있어서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넬리스 판 파리스가 브로웨이스의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해서 교향곡을 완성한 그런 버전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그럼 릭 브로웨이스의 교향곡 8번 전 4악장을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벨기에 작곡가 릭 브라웨이스의 교향곡 8번 전 4악장을 오토 타우스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월 27일 브뤼셀 발레 데 보자르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마르티노의 교향곡 4번 전 4악장 들으시겠는데요. 월터 웰러가 지휘하는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르티노의 교향곡 4번 전 4악장을 월터 웰러가 지휘한 벨기에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가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늦가을쯤 서랍에 넣어두었던 선풍기를 꺼내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선풍기 바람에 천천히 땀이 마르기 시작하고 숨도 조금씩 차분함을 되찾습니다. 책상 위에는 선풍기 날개가 돌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듯하지만 선풍기가 놓여 있는 것만으로 벌써 또 다른 계절이 들어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은 늘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젖은 반소매, 책상 위 작은 선풍기 하나처럼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먼저 다가옵니다. 정다운과 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종철 씨 정윤환 곡 나의 선생님입니다. 베이스 김인수의 노래입니다.

김명희 씨 이종록곡 사랑이 찾아오네, 베조 소프라노 황혜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종철 씨 정윤환 곡 나의 선생님이었는데요. 베이스 김인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수인 씨 곡 내 마음의 강물,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이수인 시곡 내 맘의 강물 테너 팽재유의 노래로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은상 씨 홍남파 곡 이동훈 편곡 금강의 사라리랐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이은상 씨 홍남파고, 이동훈 편곡 금강의 사러리 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과 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극한 직업 유치원 교사 동영상이 화제다. 한 학부모가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아이를 등원시킨다. 아이가 기침할 때 노란 가래가 나오면 먹여달라고 약도 건넨다. 그러면서 저희 애가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애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겼다더라. 애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발이 벌벌 떨려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한다. 유치원 교사는 말한다. 절대 아니다. 우리 원에서는 아이들 정서보호 차원에서 가위바위보든 묵찌빠든 무조건 비기게 한다고 하자. 학부모는 그럼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한 거냐며 CCTV를 확인하자고 한다. 이 동영상에 현직 유치원 교사들이 앞다투어 댓글을 달았다. 다 실제 상황이라고. 실제 현실은 더하다고.

스승 못지않게 한국의 학부모들을 돌아보게 되는 스승의 날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OST 중에서 카르페 디엠, 모리츠 아르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의 교권은 낮아지고 또 의무는 많아지고 그런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을 더 갖게 되고 비단 이 유치원 교사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도 많은 교사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이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는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선생님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분들께서 또 듣고 계시죠. 그리고 방학이 끝날 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 선생님도 가기 싫고 학생들도 가기 싫은 학교. 누가 가고 싶은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생님들의 의무는 많아지고 또 권리는 줄어들고 있고 요즘 스승의 날 풍경 잘 아십니까? 예전에 음료수 하나를 학생이 건넸다가 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꽃을 선물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죠.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직업들 중에서 선생님이라는 직업 참 의미 있는 그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직업인데 요즘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과 또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이 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 상처받으신 것들 두 시간 동안 조금 전부는 힘드시겠지만 푸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저희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분은 선생님은 아니십니다. 0911번 일요일 17일 밤에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신청해도 될까요 하셔서 저희가 이 신청곡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미리 보내드려도 되겠죠. 오늘 꼭 듣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토벤의 에그먼트 소곡 작품 84 칼 베미지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에그먼트 소곡 작품 84, 칼 베미지 위안은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칼 젠킨스의 발라디오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이어드립니다.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칼 젠킨스의 발라디오 중에서 1악장 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파사칼리아 시크릿 가든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리얼 슈트라우스의 음악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혼협 주곡 1번 작품 11 중에서 2악장 안단테 함께합니다. 베리터 구엘의 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얼 슈트라우스의 초기 가곡집 중에서 소프라노와 혼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알프스 혼, 케르너엣이 알프스 호른 소리 들리네 이 시에 곡을 붙인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독일의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의 음성, 말콤 마르티노가 피아노 연주 들려드렸고요. 독일계 호른 연주자 펠릭스 클라이저의 혼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혼협주곡 1번 작품 10일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베리터구엘의 혼,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론도 A단조 퀘르번호 511 미스코우치다의 피아노입니다.

모차르트의 론도 A단추 쾌열번호 511, 미스코우치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문학평론가이고 불문학자였던 황현선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의 한 페이지입니다.

밤이 선생이다 책 제목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밤은 왜 또 어떻게 선생이란 걸까? 책에는 그 질문에 답이 될 문장이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되찾는다라는 소제목의 다음 내용에서 그 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72년 8월 하순 독일의 뮌헨에서는 제20회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그 개막 행사의 하나로 윤이상의 오페라 심청이 초연됐다. 올림픽을 중계하는 한국의 TV방송단이 그 오페라의 몇 장면을 발췌해서 소개했고 당시 사병으로 복무하던 나는 내무반 침상에 걸터앉아 질 나쁜 흑백 화면으로 도복 촬영을 한 오페라 가수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다. 낮에 잃은 것을 밤에 되찾는다는 가사 한 구절이 화면의 하단을 흐르고 있을 때 마침 순찰을 돌다가 잠시 TV 앞에 서 있던 당직 사관이 문득 소리를 질렀다. 저거 FM 표절한 거 아니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그 FM이 FM 방송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당직사관이 말한 FM은 군대에서의 야전 교범을 뜻합니다. 그 페이지를 좀 더 읽어봅니다. 전투교법에선 낮 동안의 전투에서 무너진 진지, 흐트러진 전열, 손상된 무기를 재구축, 재정비하기 위해 밤의 어둠을 이용하라는 게 있다. 부상자와 전사자를 치료 후송하고 낮아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밤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병사는 고향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생각 깊은 장군이 있다면 그 처참한 전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밤의 시간에 한 번쯤 물어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오페라는 전투 교범에서 나왔다기보다 괴테의 파우스트 가운데 한 구절, 낮에 이른 것을 밤이여 돌려다오란 유명한 구절에서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밤은 낮의 상처나 아픔과 결핍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란 겁니다. 그런 밤의 역할을 새삼 다시 되새기면서 그 구절들을 다시금 반복해봅니다. 낮에 잃은 것을 밤이여 돌려다오. 밤이 선생이다.

낮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밤에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낮에 미웠던 사람을 밤에 용서할 때도 있죠. 이 밤은 짧았던 생각의 가지를 길게 길게 뻗쳐서 지혜 닿게도 합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였던 그리고 많은 시인들의 스승이었던 황현선의 산문집 밤은 선생이다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Il Silenzio, Silence죠. 고요 침묵인데 우리 영화도 이 한국말로 또 윤문이라고 할까요? 뭔가 제목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곡 니노 로소의 트럼펫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쯤 하면 이 곡을 들어야 되겠죠. 엘가의 샹송 드니 밤의 노래입니다. 에드리언 볼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요즘도 주말의 명화를 하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웨주 협주곡 D장조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줄리안 브림의 기타, 주연 엘리엇 가디너가 주의하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연주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장안나의 첼로,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주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체코프스키의 음악이었습니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장안나의 첼로,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정말 모든 피아니스트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연주자입니다. 스비아투슬라프 리테르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F장추 바흐 작품 번호 971 전악장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리흐테르의 말년을 만나볼 수 있는 1991년 10월 독일 보흠 실황 음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베틀로프 리터의 피아노입니다.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F장추 바제프 모노 971,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전악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핸들의 Thanks Dear Hell, 감사의 노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마슨의 타이스 중에서 명상곡입니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밤, 스승의 날,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공작을 위해 군사와 해군 기술자로 일하던 1480년대 중반 37살 무렵부터 자신의 생각과 관찰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약 30년에 걸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남겨졌고요. 그 한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단순하며 더 본질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발명품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불필요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다빈치에게 자연은 스승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품이자 인간이 끝없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스승이었죠. 그가 자연을 스승이라고 생각한 이유, 부족함도 넘침도 없는 자연의 질서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다빈치의 시선은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남기죠. 무엇을 더 보태기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루를 보낸다면 스승의 날인 오늘이 좀 더 보람 있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탄생한 세종대왕도 그러셨거든요.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융통성과 원칙 중 하나를 고집할 순 없다고.

How can I keep from singing? 5월 1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문을 여는 첫 곡이었습니다. 박봉룡님 말씀대로 이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주로 들었었는데 새로우셨죠? 좋은데요? 아일랜드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켈틱 워먼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정말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그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아닐까 싶어요. 자연.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죠.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도 하지만 이 자연이 눈부시게 빛나는 5월에 스승의 날이 있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오프닝 전해드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승구님,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죠. 교직 40여 년, 퇴직하고도 25년이 지나셨다고 건강하신 거죠? 이따금씩 제자들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늘고 가고 계신다고. 속초해변길 6km 걷고 귀가해서 휴식 중입니다. 아, 옛날이요 하셨는데 어이구. 6km를 걷더니 걸으실 정도면 뭐 건강하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김은경님, 노날 그늘에서 쉬어가겠다고 하셨고 윤양규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아, 이런 또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덕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혜섭님도 오셨네요. 서정호님은 오늘 세종대왕 탄신일이라서 말씀하신 건가요? 인간의 발명품 노날 기다리셨다고. 저희가 뭐 장영실 선생님은 아니지만. 아, 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조금 시원하실까 싶어서 19세기 스웨덴 작곡가 아돌프 프레데리크 린드블라드의 노래 이어드리려고요. 2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곡 En Sommerdag 여름날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오 사랑스러운 여름바람 내 볼을 어루만지는 얼마나 시원하고 순결한 그대의 키스가 내 관자놀이에 닿았던가 그대의 즐거운 한숨소리가 들리네요.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가사의 노래죠. 스웨덴 콤비 아티스트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포노터,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웨덴 노래에 이어 노르웨이 작품까지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둘 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가곡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 북구의 시원한 바람, 공기를 좀 몰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방금 들으신 곡 에드와르 그리그의 예이 에스카데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작품 번호 5-3이었습니다. 안델센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죠. 그 안델센 맞습니다. 동화 작가. 그댄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내 마음속의 영원한 기쁨.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네. 그대의 행복은 또 나의 것. 내 운명이 변할지라도 그댈 영원히 사랑하오. 아, 동화 작가가 또 이런 낭만적인 가사에 시를 쓰기도 했네요. 그리그가 성악가였던 아내 니나에게 바친 작품이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웨딩송으로 사랑받는 노래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참 덜 알려진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나드 호칸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노래는 아돌프 프레드릭 린드블라드, 스웨덴 노래였습니다. 여름날. 메조 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불렀고요. 벵트 폴스베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손드하임의 A Little Music Night 중에서 Sand in the Clouds, 어릿광들을 보내주오. 우리에게는 이 김연아 선수 덕분에 참 친숙해진 곡이죠. 이 데지레가 예전에 사랑했던 프레드릭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는데 그의 곁에는 이미 다른 여인이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거절당한 뒤 상처받은 그녀는 바보 같은 자신을 어릿광대에 빗대서 후회가 가득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여주인공 노래지만 참 이 브린터펠의 음성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그가 그만큼 잘 소화했다는 얘기겠죠?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입니다.

이 노래를 조금 더 시원해지셨기를. 시원한 바다를 떠올리면서 뮤지컬 넘버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0세기 미국 작곡가 리차드 로저스의 남태평양 중에서 발리하이였습니다. 발리하이가 섬 이름이죠. 원주민 여인 블러드 메리가 케이블 중위에게 이 섬을 설명하면서 부르는 이국적인 노래였습니다. 하늘의 바다와 만나는 곳, 여기 그대의 특별한 섬, 나에게로 오세요. 김영자님, 와우, 제 노래가 나오네요 하셨어요. 그죠? 그 아이디가 발리하이이시잖아요. 오늘은 영국 가수 샬롯 철치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스티븐 손드하임의 뮤지컬 A Little Music Night 중에서 어릿광대를 보내줘였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이 불렀습니다. 최미수님, 아주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을 보내셨네요. 물론 어제긴 하지만 중3 담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오셨대요. 직접 손뜨기 한 카네이션이랑 또 직접 구운 식빵까지 선물하셨다고. 최미수님은 저희한테도 또 손뜨기 선물을 보내주셨었잖아요. 서유님, 더위 조심하세요. 낮이 너무 덥네요. 노날 들으니까 시원한 것 같다고. 고맙습니다. 이 노래 좀, 예, 시원했나요? 강영실님, 여름도 싫지만 열대야는 더 싫다고. 하, 열대야, 벌써부터 열대야 얘기하니까 숨이 턱 막히네요. 그리고 이진희님, 애 데리고 병원 투어하고 학교길 만원 버스 타고 집에 들어와서 노날 틀자마자 이 무슨 미량 얼음골 같은 음악이 아 효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네요. 시원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정은 넘쳐야죠. 김수연님, 노날엔 정이 넘친다고.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햇빛이 쏟아지던 푸른 초원 지금은 시들어버렸네. 꿈을 버린 연인들과 함께 떠나버렸지. 두 사람이 헤맸던 푸른 초원은 어디로 갔나. 떠나간 사랑을 자연에 비유한 노래, 미국의 4인조 포크 그룹 브라더스 4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아까 이제 시원한 노래들 좀 보내드리고자 애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이열치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중에서 여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이 목동들이 움츠렸던 양떼들을 몰고 가네. 그리고 삼중창과 합창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해는 높이 떠오르고,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란트 셔머, 테너에는 막스밀리안 슈미트, 베이스 플로리안 베시가 함께하고요. 필립 헤레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와 콜레기움 보칼레젠트의 연주입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여름 중에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삼중창과 합창 아침에는 높이 떠오르고 먼저는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였죠. 목동들이 움츠렸던 양태들을 몰고 가네였습니다. 이 자연을 노래한 어떤 오라토리오 작품들이 뭐 그 당시에는 대개는 그 자연을 만든 신을 찬양하는 그 내용인데 반해 이 사계는 소박한 농부의 시선에서 이 작품을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앞서가는 획기적인 요제프 하이든의 걸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천사들이 찬양을 해야지? 뭔가 보잘것없는 농부의 시선으로 신을 찬양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겠죠. 소프라노 크리스티나 란트슈머, 테너에는 막스밀리안 슈미트, 베이스 플로리안 베시의 하모니였고요. 필립 헤레베가 지휘하는 샹젤리제 오케스트라와 콜레기움 보칼레 젠트의 연주였습니다. 프랑스 바로크 시대 작곡가입니다. 클로드 르주안느의 Voici l'hiver est beau mais 여기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이 왔네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클로딘 앙세르메, 파올로 체리치의 루트 연주가 함께합니다.

중세시대 연극 노래 방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돌림 노래 생각나시죠? Summer is Ecumenin, 여름의 노래. 여름이 바로 앞에 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옥스퍼드 뉴 칼리지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노래, 16세기 바로크 시대 작품이었습니다. 클로드 르주안느의 Voici le ver ébomé. 여기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이 왔네. 소프라노 클로딘 앙세르메가 불렀고요. 파울로 체리치의 루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아까 The Brothers 4의 그린필즈 들으시고 정말 반응이 뜨거운데요. 서혜수님, 웬 별식입니까? 5805 쓰시는 분. 노나리에서 이 노래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매일 듣는 애청자지만 글은 처음 보내죠. 아, 가끔 이렇게 별식, 깍두기 같은 노래를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이렇게 숨은 우리 노나리 가족을 만나게 되다니요. 감사합니다. 공성환님도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천재 모차르트에겐 과연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클래식 천일 여화에서 확인해 보시죠.

겨우 세 살에 피아노를 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는 모차르트. 이런 아이에게도 과연 스승이 있었을까요? 다섯 살에 클라비어 연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고 여섯 살 무렵부터 작곡을 시작한 모차르트의 첫 번째 스승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였습니다. 레오폴드는 짤츠부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만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서 잘츠부르크 대주교 궁정악단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일하다 나중에는 부악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난 1756년에 출간한 그의 바이올린 교보는 오랫동안 18세기 바이올린 연주법을 대표하는 표준 교본으로 읽혔죠.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무엇보다 뛰어난 교육자가 바로 레오폴트였는데요. 그에겐 7명의 아이가 있었지만 성인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둘뿐이었습니다. 모차르트보다 5살 많은 누나 나네들과 모차르트. 나네들 역시 뛰어난 승동이었지만 이 동생의 재능 앞에서는 가려졌죠. 레오폴트는 자신의 작곡 활동과 교습을 상당 부분 접어두면서까지 이 나네들과 모차르트의 교육 또 유럽 연주 여행에 인생을 걸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에게 레오폴트는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는데요. 레오폴트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다. 낯선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밤에 함부로 다니지 마라. 미리 계획해라. 훌륭한 사람들과 사겨라. 점잖게 행동해라. 아버지 눈의 아들은 그 반대로만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돈은 쉽게 쓰고 재능은 아까울 만큼 낭비하고 사람 보는 눈도 부족하고 결국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빈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그토록 쓰고 싶어하던 장르 오페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1778년 22살의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털어놓죠. 제가 오페라 얼마나 쓰고 싶어 했는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순간 오페라를 쓰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누가 아리아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속상해서 울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빈에 정착한 뒤 모차르트가 본격적으로 성공을 거둔 첫 번째 독일어 오페라가 바로 후궁 탈출. 이 후궁 탈출에 나오는 오스민의 아리아를 두고 모차르트는 다시 레오폴트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몹시 화가 난 사람은 마음의 질서도 절제도 예절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음악도 그만큼 통제 불가능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이 아무리 폭력적이고 거칠다 해도 듣는 이에게 역겨움을 줘선 안 됩니다. 음악은 그 어떤 끔찍한 장면을 표현할 때조차 결코 귀에 거슬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 끝까지 음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모차르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음악적 순간마다 이렇게 음악 이야기를 들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죠. 모차르트에게 레오폴트는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숨막히는 아버지라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을까. 바로 그 복잡한 감정을 떠올리며 들을 수 있는 곡 오페라 후궁 탈출 속 오스민의 아리아입니다.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오스민이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분노와 비웃음, 권력자의 위협을 뒤섞어 쏟아내는 노래 저런 건방진 바보들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 탈출 중에서 오스민의 아리아, 저런 건방진 바보들, 베이스 크루트몰, 카를 뱀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후궁 탈출 중에서 여주인공 콘스탄체의 아리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나는 사랑했었노라. 소프라노 아를린 오지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Ben, mom.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술 작품에서 크기, 규모는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화가 김동윤은 작은 초상화들을 조합해서 큰 초상화를 만들죠. 케네디의 작은 사진들을 조합해서 마릴린 먼로의 초상을 만들고 다이애나의 사진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을 완성합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는 이 화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초상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밑그림이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되었을 테니까요. 한 사람의 삶의 밑그림이 되어준 다른 삶을 헤아리는 건 누군가를 이해하는 진짜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삶의 순간순간에 깊은 의미를 남겼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저녁.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To Sir With Love였습니다. 시드니 포이티어 주연의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주제가죠. 룰루가 불렀던 이 노래를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록밴드 The Trash Can Sinatras의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우리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죠. 아리아, 본명은 강현주인데요. 아리아의 피아노 연주, It's a Beautiful Day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론 하워드 감독,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였죠. 뷰티풀 마인드 OST에서 All Love Can Be 전해드리죠. 이 영화를 위해서 쓴 곡이죠. 제임스 호너가 작곡했고 샬롯 처치가 노래합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케니지의 연주였어요. 사운드만 들어도 아 이건 케니지구나 싶은 그런 연주죠.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The Moment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Beautiful Mind OST에서 All Love Can Be 제임스 오너가 작곡하고 샬롯 처치가 노래한 이 영화 Beautiful Mind의 주제가였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인 씨께서 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코러스의 음악 신청합니다. 2004년에 영화가 출시됐을 때 보자마자 음악이 좋아서 CD를 샀던 기억이 나요 하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시면서 정하신 곡입니다. 저도 잠깐 파리에 머물렀을 때 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이 영화 보면서 바로 극장에서 나와서 바로 CD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영화 코러스, 프랑스 영화죠. 어린 아이들에게 음악이라는 큰 선물을 심어주고 떠나는 선생님 이야기. 영화 코러스 OST에서 두 곡을 전해드리죠. 샹필립 라모의 La Nuit, 밤, 그리고 이 영화를 위해 쓴 브루노 굴레의 곡 Voix sur ton chemin, 너의 길 위에서 이렇게 두 곡인데요. 노래는 프랑스의 어린이 합창단인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솔리스트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장바티스트 모니에가 노래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음악을 두 편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일포스티너 OST에서 타이틀곡 일포스티너였습니다.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의 1994년 영화 아카데미 음악상을 루이스 바칼로프가 받은 영화였습니다. 루이스 바칼로프의 오리지널 스코어 타이틀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프랑스 영화 코러스 OST에서 장 필립 라모의 곡 라뉘 그리고 부아스육동슈망 너의 길 위에서라는 이 영화의 뭐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브리노 꿀레가 작곡한 두 번째 곡이고요. 라뉘에서는 샹바티스트 모니에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년의 솔리스트 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향의 정기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월턴의 교향곡 1번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과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합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백기숙 씨께서 정하신 곡 이어드리죠. 스승의 날 유아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음악 신청했으니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 시간에 청취하시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하셨네요. 선생님들 모두 귀 쫑긋하고 계시겠네요. 네, 고맙고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오늘은 정경화의 바이올린 샬르 듀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샬레 듀뚜아가 지휘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5월의 달력엔 소중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노동자, 어린이, 부모님, 이웃, 부부, 이제 막 어른의 문턱을 넘는 청년,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아끼는 모든 사람이 달력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 부를 수 있는 말을 찾아보면 아마도 유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미국의 음유시인 로드 맥큐언이 부른 유.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이 아름다운 가사를 가지고 있고 그가 196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은 시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실제로 로드 맥큐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잭 케루악이나 앨런 긴스버그 같은 시인들과 교류했고 클럽에 모여 시를 낭송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로드 맥큐언이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이 너무나 상처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가출, 세상을 떠돌며 벌목꾼, 철도노동자, 로데오 카우보이, 스턴트맨, 라디오 DJ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로드 맥큐언은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한 학업의 공백을 일기를 쓰며 채웠고 그 일기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죠. 일기를 쓰며 자신을 지켜낸 사람 로드 맥큐언은 고통과 상처를 시와 노래로 읽은 진정한 음유시인이었습니다. 로드 맥큐언의 유 가사를 먼저 들어보시죠. 작은 고양이 발걸음 같은 밤이 저물어가고 있네요. 여름이 남긴 것들은 저 멀리 있고요. 하지만 나는 결코 겨울을 걱정하진 않아요. 몇몇 바람 부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당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짐작했으니까요. 고속도로 위 언덕은 황갈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녁의 고독은 도시를 물들이고요. 저녁이 와도 상관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려가면 거기에 항상 당신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오고 가는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하지만 그대가 작별 인사를 한 뒤 이 낡은 집은 얼마나 고요한지.

우리를 키운 당신, 우리를 사랑한 당신, 우리가 존경한 당신, 내가 사랑한 당신, 내가 미워한 당신, 그리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당신, 언젠가는 당신 곁을 떠날 나. You라는 말.

속에 깃든 많은 것이 느껴지죠. 로드 맥큐언의 시집은 실제로 1960년대와 70년대의 베스트셀러에 자주 오르곤 했습니다. 대중음악가의 시에 대해 문학평론가들은 그다지 후한 평가를 주지 않았지만 시와 음악을 통합한 그의 예술성이 빛바래지는 않았죠. 로드 맥큐언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전기가 출간됐는데 2019년 5월에 출간된 따뜻한 목소리 로드 맥큐언의 삶에는 가수이자 음악사학자 마이클 파인스타인이 이런 서문을 썼습니다. 로드 맥큐언은 독자나 청취자가 저게 바로 나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시대를 넘어 여전히 중요한 인간 조건에 근본적으로 말을 건다. 당시의 구어체를 사용해 청중에게 다가간 로드 맥큐언은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가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미국의 음유시인 로드 맥큐언이 부른 You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당신입니다. 스페인어 제목 두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뮤지션 후안 루이스 게라, 그가 작사 작곡하고 그가 이끄는 혼성 그룹 후안 루이스 게라와 4.40이라는 그룹의 곡입니다. 아, 원래는 좀 빠르고 흥겨운 그 카리브해 지역의 메렝게 리듬의 곡이었는데 오늘은 발라드 버전으로 전해드리죠. 후안 루이스 게라와 4.40이 함께하는 뚜 당신입니다.

후안 루이스 게라와 4.4형, 그가 이끄는 밴드가 함께한 뚜, 당신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을 떠올리는 음악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이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터 위어 감독,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선생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OST에서 키팅스 트라이엄프, 선생님 이름이 키팅이었죠. 키팅의 승리였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허정은 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40살 넘어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제가 조교로 도와드리고 있는 교수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 보냅니다. 교수님께서는 연구실에 계실 때 매일 새 음을 틀어두셔서 덕분에 저도 팬이 됐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유재원 교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제게 교수님은 활짝 핀 정열의 장미처럼 늘 멋지세요. 열정을 다해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은 새음에서 들려주시는 곡이라면 교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꼭 이 사연 듣고 계시길 바라면서 준비한 곡 전해드리죠. 우리 영화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 이 영화에도 선생님이 등장하죠. 동생들을 돌보느라 뒤늦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시골의 처녀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영화 내 마음의 풍금 OST에서 그 주인공 홍연의 테마 조동익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구은실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 신청합니다.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은 저녁이에요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작품 번호 24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영화 내 마음의 풍금 OST에서 홍연의 테마 조동익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마라 포르투온도 쿠바 출신의 가수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유일한 여성 멤버였죠. 이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우루과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호르헤 드렉슬레르와 함께 노래하는 곡입니다.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그라시아스, 감사 들어보시죠.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를 보사노바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브라질의 가수 마르셀라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오마라 포르투온도와 호르헤 드렉슬레르가 함께한 Gracias, 감사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음악과 영어 선생님으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수가 된 로버타 플렉의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곡이에요.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입니다.

이름은 부르기 위해 만든 것이어서 여러 사람이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불러줘야 좋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다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많이 불러준 사람은 아마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승과 제자 이야기를 다룬 많은 영화가 있는데 완득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소재도 독특하고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거친 듯 감동적이어서 가끔 기억이 납니다. 날마다 완득아 완득아 외치시던 터프한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하지만 선생님의 진심은 뜨겁고 단순하고 거칠어서 그 사랑이 더 울컥하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섬처럼 고립된 듯 살던 완득이는 자신의 이름을 날마다 수없이 부르고 제자를 어떻게든 햇살 비치는 곳으로 이끌어내려던 선생님 덕분에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됐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서로의 삶에 접속하듯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생님은 새학기가 되면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걸 우선 과제로 삼는다고 하시더군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나는 널 받아들이고 이해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울림이 참 컸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야 당연하지만 극복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더 의미를 갖습니다. 소리치며 아무렇게나 부르던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직원들의 이름을 정중히 부르기 시작하자 일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는 이야기도 기억나네요.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들. 오늘은 매일 출석을 부르며 우리 안에 무언가를 호출하시던 선생님을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애니메이션 센과 지히로의 행방불명 가운데 어느 여름날 One Summer's Day였습니다. 이번에는 180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쉐일라 라이언의 The Evening Bell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밤하늘의 트럼펫이었죠. 원제는 이탈리아어로 Il Silenzio, 침묵, 니니 로소의 트럼펫, 그리고 그의 목소리도 살짝 들어가 있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셰일라 라이언, 아일랜드 출신의 캐나다 뮤지션 셰일라 라이언의 The Evening Bell이었고요.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샹송입니다. 아마도 브라질 가수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라는 노래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1974년 곡인데 그 곡의 원곡이 사실은 샹송입니다. 린 르노라는 가수가 불렀던 Pour toi, 너를 위해라는 1956년 곡이 원곡이었고요. 모리스 엘버트가 영어로 번안해서 불렀죠. 그 후에 또 다른 제목으로 딜루이, 그에게 말해줘요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가사로 샹송이 발표됐는데요. 이 곡을 아모리 바실리, 프랑스의 크로스오버 테너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딜루이 들어보시죠.

아모리 바실리가 노래한 딜루이, Feelings의 프랑스어 버전 그에게 말해줘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해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12개의 가곡 작품 번호 35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크리스토퍼 애쉔바흐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8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3중주 5번 C단조 작품번호 9의 3번 트리오 오레아데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현악 삼중주곡도 참 좋은 곡이 많은데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현악 삼중주단이 드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그루미오 트리오의 연주 명연으로 꼽히고 있는데 데뷔 앨범에서 트리오 오레아데가 이 곡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삼중주 5번 C단조 작품 번호 9-3 트리오 오레아데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무티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죠. 6번 교향곡 당시에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교향곡들도 연주가 좋아서 오늘 한 차례 더 같은 전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유려한 연주가 일품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8년 레코딩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번호 64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197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현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슈만의 12개의 가곡 정확히 얘기해서 케르너 시에 의한 12개의 가곡입니다. 또 명작 중에 명작이죠. 모두 12곡 각각 제목 알아보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폭풍우가 부는 밤에 환희, 두 번째 곡 사라져라 고통과 기쁨이요, 그리고 세 번째 곡 반들리트 방랑의 노래, 네 번째 곡 실록, 다섯 번째 곡 숲에 대한 동경, 여섯 번째 곡 처연한 곡입니다. 죽은 친구의 술잔에 붙여, 일곱 번째 곡 방랑입니다. 여덟 번째 곡 고요한 사랑, 아홉 번째 곡 질문, 그리고 열 번째 곡 남물 흐르는 눈물, 뭐 고요한 눈물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곡 누가 그대를 병들게 했는가, 그리고 12번째 곡으로 이어져서 알테라우테 낡은 뉴트로 이어집니다. 슈만을 대표하는 명곡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케르너 시에 의한 12개의 가곡 작품 번호 35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크리스토프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은 제목으로 인해서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죠. 간단하게 쭈별프 게디히테 12개의 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사가인 시인 이 케르너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케르너 시에 의한 12개의 시, 게디히테가 시인데 그냥 가곡으로 편의상 번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12개의 케르너 시에 의한 가곡 작품 번호 35,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크리스토퍼 에셴바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역시 슈만의 작품입니다. 어린이의 전경 가운데 트로이메라의 꿈,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어린이의 전경 가운데 트로이 메라의 꿈,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누군가 건강이 밤과 낮 중에 낮과 같다고 했어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고 보고 싶은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는 거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어둠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에요. 우린 어쩌면 밤이 돼서야 낮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 더 환하게 빛날 우리의 낮을 위해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튼튼 노름맞이의 연주입니다.

튼튼 노름맞이의 연주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의 하루,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소중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집에 모여 조용히 술잔 나누니 생각건데 선홍빛 꽃들이 한창 가지에 피었으리. 봄날이 병중에 다가가기에 스스로 슬퍼하면서 뜰에 솔솔 내리는 가랑비만 마주하고 앉았다오. 조선시대 성운의 시, 병으로 모임에 가지 못하고 종산 노인에게 드리다 였습니다. 종산은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산으로 성운이 은거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노인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운처럼 속세를 떠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지은 시들을 살펴보면 성운 노인과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단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엔 병 때문에 약속한 모임에 가지 못해서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시에 담아 전했던 겁니다. 김영재가 작곡하고 장구로 연주한 곡, 해금 수상곡. 변아미의 해금연주와 함께합니다.

해금수상곡 변아미 해금과 김영재의 장구반주로 함께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산가 강효주의 노래 윤서경의 아쟁 연주입니다.

유산가 강효주의 목소리에 윤서경의 아장이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Smell of the Water, 물레, 새음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전통 음악의 수연장 지곡이 있습니다. 정악 밑도들이의 아명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말인 거죠. 또 아명이란 아담하고 운치가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공명 외에 따로 붙인 별명인데요. 보통 무슨 지곡이라고 합니다. 밑 도드리는 처음엔 그냥 도드리라고 불렀습니다. 도드리를 한 옥타브 위로 변주한 웃도드리. 송구 여지곡이 생기면서 밑 도드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악장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고 보통 속도의 6박 장단인 도드리 장단에 맞춰 독주나 현악기 위주의 줄풍류와 관현악 합주 등으로 다양하게 연주합니다. 밑도들이 수연장지곡은 보호자 본환입, 대현환입 같은 말로도 불립니다. 한자어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곡의 특징을 나타낸 제목입니다. 보호자 본환입은 수연장지곡이 보호자를 바탕으로 한 음악이란 걸 알려줍니다. 보호자는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음악으로 처음엔 무용 반주로 사용되다가 조선시대엔 왕세자의 거동이나 국빈을 대접하는 잔치에서 연주했습니다. 수연장지곡은 이 보호자 일부를 변주한 겁니다. 대현환입에서 대현은 검은고에서 가장 굵은 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연장지곡을 연주할 때 이 대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거죠. 그럼 밑도들이 수연장지곡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밑 도드리 수연장지고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미영이 작곡한 자유로운 세계 검은고 백토리의 연주입니다.

자유로운 세계 검은고 팩토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건 알면서도 뒤로 미뤄둘 때가 많습니다.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해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내 몸, 내 마음을 맨 앞줄에 세우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퓨전 국악 시아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는데요. 대금, 해금, 가야금 연주자로 이루어진 퓨전 국악팀이죠. 시아의 태평가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존 다울랜드의 성악곡으로 문예요입니다. 여인들을 위한 멋진 장신곡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이 노래하고요. 틸만 홉슈톡의 기타 연주입니다.

토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쉬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신 음악은 존 다울랜드의 성악곡 여인들을 위한 멋진 장신구였습니다. 노래는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엔이었고요. 기타 연주에는 틸만 홉슈톡이었습니다. 이어서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앙투앙 다르의 음악 만나보시죠. 바순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G장조 작품 2회입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그라치오소, 알레그로 템포 디 몰토의 전악장이고요. 바순 연주에는 리카르도 파포포르트, 함께하는 합시코드 연주에는 파스칼 두브리웨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앙투앙 다르의 바순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G장조 작품 2의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순 연주에는 리카르도 파포포르트, 파스칼 두브리웨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 주세페 타르티니의 곡인데요.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D장조 브레이너드 번호 D9번입니다. 안단테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알레그로 아사이, 칸타빌레, 미뉴엣과 여섯 개의 변주까지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플랑트에와 첼리스트 아나벨 루이가 결성한 듀오 타르티니가 연주합니다.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디장조, 플레이너드 번호 D9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듀오 타르티니였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장 바티스트 릴리의 음악 듣겠습니다. 오페라 파이톤 모음곡 중에서 오버추어 르 프랭땅 봄,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작은 에어, 그리고 샤콘느 띄워드립니다. 도미니 키퍼가 이끄는 바로크 오케스트라 카프리치오가 연주합니다.

장 바티스트 릴리의 오페라 파이톤 모음곡 중에서 오버추어 르 프랭땅폼,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작은 에어, 그리고 샤콘드까지 감상하셨습니다. 현주에는 도미니 키퍼가 이끄는 바로크 오케스트라 카프리치오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곡으로 이어갑니다. 오보협주곡 A단조, 리용번호 461번입니다. 알레그로 논몰토, 라르게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마르셀 퐁셀의 오보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입니다.

비발디의 오보 협주곡 A단초 리용번호 46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오보 연주에는 마르셀 봉셀,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은 바흐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후가 A단초 바흐 작품 번호 865번입니다.

페라르네 글루르비겐의 반도네온 연주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의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5 들으셨습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막연히 알던 단어들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곤 합니다. 소일거리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기 위하여 심심풀이로 하는 일, 이렇게 설명이 적혀있네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심심풀이로 하는 일, 요즘 같은 때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소일거리로 텃밭이나 화분에 고추나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지지대도 만들어주고 물을 주면서 가꾼다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지만 매일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겠죠. 머지않아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게 해줄 겁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일거리들로 하루를 채우시나요? 그 곁에 좋은 음악으로 2시간 동행하겠습니다.

아르디티의 일바죠. 입맞춤.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음성과 크루트 아이히온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첫 곡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로시니의 오페라 탄크레디에 나오는 그토록 많은 설레미를 파가니니가 변주곡으로 쓴 걸 다시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이빨비티 작품번호 13번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파가니니 이빨빌띠 작품 번호 13번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과 피아노용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막신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작품 번호 26번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 핀란디아 작품번호 26번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그리그 서정 소품집 중 멜로디 작품번호 47-3번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그 서정소품 집중 멜로디 작품 번호 47의 3번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엔 여유롭게 전곡을 듣는 다만 말 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죠. 오늘은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와 플루트 소리가 시내와 호수, 바다, 폭풍, 다양한 모습의 물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전체 네 악장 모두 듣습니다. 잠시 뒤 8시 기대해주세요. 참여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번 중 1악장 알레그로 피에르 프루니의 첼로 조지 세리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알베니스 아스투리아스 작품번호 47번 페페 로메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두 곡 연달아 듣겠습니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그대들의 축배에 화답하겠소, 바리톤 조제 반담의 음성과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이어서 하바네라, 시몽 로페즈의 클라리넷, 그리고 기욤 뱅상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1: 메시오 리즈 오피시엘, je vous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두 곡 연달아 들으셨습니다. 투사의 노래, 그대들의 축배 화답하겠소, 바리톤 조제 반담의 음성과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카르멘의 아리아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를 편곡한 하바네라, 시몽 로페즈의 클라리넷, 귀욤 뱅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 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에는 전 악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 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를 준비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카를 라인에케는 음악가 가문에서 태어나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커서는 피아니스트로 유럽을 여행했고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또 작곡가이자 지휘자로도 활동했는데 그는 60살을 바라보던 1882년에 이 곡을 완성해 초연했습니다. 라인에케의 실내 악곡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죠. 이 곡은 독일 작가 푸케의 동화 물의 요정 운디네를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어부의 양딸로 길러진 물의 정령 운디네는 인간과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불멸의 영혼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운디네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던 기사 홀브란트가 배신하고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으며 갈등이 시작됩니다. 운디네는 분노하며 복수를 결심하고 결국 홀브란트의 영혼과 영원을 함께 하게 되죠. 모두 네 악장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악장은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 소나타 형식입니다. 고요한 물의 흐름은 플루트로, 깊고 잔잔한 호수는 피아노 소리로 그려지죠. 요정 운디네의 감정이 요동칠 때는 음악의 분위기도 급변합니다. 둘째 악장은 주제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되는 론도 형식입니다. 특히 플루트의 스타카토 주법이 천진난만한 운디네를 표현하죠. 피아노 홀로 이끄는 부분에는 낭만이 가득하고 활기찬 리듬은 사랑에 빠진 요정의 들뜬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셋째 악장은 이 곡에서 가장 행복한 부분으로 연인의 감미로운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음악이 갑자기 격렬해지는데 불안과 갈등이 시작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출렁이는 플루트 선율과 함께 운디네의 한설인 복수가 펼쳐지고 그러다 다시 음악이 평온해지면 홀브란트의 무덤가를 흐르며 슬퍼하는 물줄기 운디네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이뤘음을 알게 됩니다. 독일 낭만주의 문학 작품 속 사랑과 배신 이야기를 그린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전체 네 악장을 지금부터 다만 말 없이 감상합니다.

카를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작품 번호 167번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인테르메조 알레그레토 비바체 3악장 안단테 트랑퀼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아지타토 엣 아파시오나토 과시 프레스토 에마뉘엘 바위의 플루트와 예핀 브롬프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 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라인에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곡 슈베르트 환상곡 F단조 작품 번호 103번 도이치 번호 940번 머레이 페라이어와 라두루프의 피아노 포헨즈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슈베르트 환상곡 F단조 작품 번호 103번, 도이치 번호 940번, 머레이 페라이어와 라두루프의 피아노 포엔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존 필드 디베르티스망 2장조 1번, 미샬 오르르크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마티아스 바메르트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입니다.

존 필드, 디베르티스망 2장조 1번, 미샬 오르르크의 피아노 연주와 마티아스 바메레트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이탈리안 협주곡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971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라파오블레하체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겠습니다.